0: It's time for Brunch Club, where we meet trending figures. Now, today's guest has made an incredible journey from winning an Olympic silver medal in women's field hockey at the 1996 Atlanta Olympics to becoming a champion of Korea's traditional liquor. Her premium 약주 남다오다 won the 2025 Korea Liquor Awards Grand Prize. Please welcome the CEO of Taenjeong Doga, 최은경. Hello and welcome.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All right,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first? 먼저 크런처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술을 빚고 있는 최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Hello and welcome. So that is CEO 최은경, who is brewing alcohol back in Busan. And like you just mentioned, you came all the way from Busan. Taenjeong Doga is in Busan. And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such a long trip to come to our show.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술도가 Taenjeong Doga가 부산에 있잖아요.
2: 네.
0: 오늘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Oh no, it's our pleasure. She said thank you for inviting, but it is our pleasure to have her here. Now, I wonder first, what does 태인정 도가 mean? What's the meaning behind it? 먼저 태인정 도가의 의미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뜻이죠?
2: 저희 집 아이들 이름을 한 자씩 따서 도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0: Oh, so it's actually the syllables from her children's names. 네.
2: 네, 저희 그 술을 빚을 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을 이름을 걸고 정직하고 정성스러운 술을 빚자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도가 이름입니다.
0: Oh, so it's a pretty simple sort of name with a simple meaning, the syllables of her children. And because it is the name of her children, she wanted to create alcohol that is really pure and honest. Authentic. Oh, interesting. All right. Well, I heard you intentionally don't have a sign, like a sign outside your brewery. Is there a reason for that?
3: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술도가 간판을 따로 걸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유가 있을까요?
2: 처음에 술도가를 처음에 하려고 술을 빚기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0: 아.
2: 저희 아저씨가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0: Okay. So they didn't begin to create a brewery at first, but her husband really likes alcohol.
2: 그래서 집에서 술을 빚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그러면 나를 술을 빚어줄 수 있는 공간을 얻어줄 테니 술을 좀 많이 빚어달라. 그래서 이제 공간을 이제 어디로 다녔어요 이제.
0: 아.
2: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공방이죠, 공방. 술을 빚는.
0: 그렇네요.
2: 근데
0: So it's a separate sort of room for her to brew her alcohol because when she first started making it at home, she didn't have enough space there. And her husband said, you know what? I'll find some extra space for you outside. Why don't you bring or make more alcohol for me there?
2: 이왕이면 좋은 술 빚어서 남들하고도 좀 나누자. 내 지인과도 나누지만 이제 이 술을 먹고 싶은 사람한테도 판매도 하면 어떻겠냐.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0: 그렇게 조금 조금씩 네. 시작된 거군요. And then she thought, after making this good brewed alcohol, why don't you share it? Why don't we share it with people we love around us? And that's how it began, the whole brewery, from a very simple sort of intention. All right. Well, what kinds of traditional liquor, I guess, do you produce in that working area?
3: 대표님의 양조장에서는 그럼 어떤 술이 지금 제조되고 있나요?
2: 저희 전통도 중에 맑은 술을 약주라 그러고 네. 탁한 술을 탁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주 한 가지, 탁주 두 가지. 도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0: Oh, so they create 약주 and 탁주 in their brewery. 약주 would be the clear alcohol, and 탁주 is the not clear alcohol that we call in traditional Korean alcohol. And they create one type of 약주 and two types of 탁주. And one of, I guess, the key sort of, or most popular sort of type of alcohol that is 탁주 would be the 막걸리 or the rice wine that we all know of, right? Oh, okay. I see. Well, I guess
3: a lot of international tourists would visit your brewery too, since it is in Busan. Do many of them visit it? 해외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는 도시가 부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도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양조장 찾는 관광객들 있는 편인가요?
2: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네. 이제 만들어서 뭐 판매를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걸 전혀 하질 않았어요.
3: So she didn't do any marketing at all because she did not intend to sell the alcohol that she created from the beginning. So not many international tourists visit.
2: 그 저희 양조장을 찾아주신 분들은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 술이 도수가 22도거든요.
3: 아, 그렇죠.
2: 발효주로 22도가 간에 과연 어떤 술이냐. 이게 22도로 나와서 맛이 있을까? 22도가 나온다고 이게 정말이야? 하고 궁금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3: And the people who usually find their brewery is people who are curious to know how is their alcohol 22 degrees in terms of alcohol volume, because it's not easy to do that or make that through natural fermentation. Yeah, well, I think many crunchers who love alcohol, including myself, traditional alcohol,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your visit. So let's talk more through the keywords now. 술에 관심 많은 우리 크런처들이 오늘을 상당히 많이 기다렸을 것 같거든요. 키워드와 함께 얘기 더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겠어요? The first keyword is tradition. Okay,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어떤 의미를 담아서 골라주셨죠?
2: 전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처음에 술을 빚을 때 전통 그러면 고집 이게 맞아 이것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전조들이 해왔어 이렇게 처음에 받아들였었거든요.
3: 그렇죠. So when it comes to tradition, we often think we have to stick to one sort of opinion, or you tend to be quite stubborn. You keep what has been original till the end.
2: 근데 고창에 가서 이제 제가 술을 정말 많이 배우러 다녀봤어요.
3: 아.
2: 양조장도 많이 찾아다녀보고 이제 교육관도 다녀보고 했는데 뭔가 와닿는 게 없었어요.
3: Oh, but even though she went around this place, that place, different breweries to learn about alcohol, she didn't really, nothing really stayed with her.
2: 그 채워지지 않는 걸 찾다가 우연히 이제 고창을 가게 됐었거든요.
3: 네.
2: 거기 이제 막걸리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상원 선생님께서 이제 네. 강의하는 걸 듣고 아 전통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죠.
3: Oh, and she went to 고창 and there's a 막걸리 school where they teach brewery. And she met a teacher named 이상원 and she realized what tradition really is about. Oh, interesting. All right, so moving on then. You retired after being a field hockey player, and you devoted your life to that in your early days, right? So it must have been quite emotional to sort of change your career to 네. do something else. How did you feel?
4: 지금 이 술도가 대표를 하기 전에는 필드하키 선수셨잖아요.
2: 네.
4: 은퇴 당시로 돌아가서 평생을 바친 이 그라운드를 떠나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2: 그때 기분은 시원하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3: 네.
2: 모든 걸 할 때 미련이 남으면 아쉬움이 남으면 그걸 털고 나올 때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3: 맞아요.
2: 생각합니다.
3: 맞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이기도 네. 하겠죠.
2: 저는 타고난 운동선수가 아니었어요. 운동도 우연히 이제 중학교 때 시작을 했었고 운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주목을 받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발 한 발 정말 열심히 남이 한 발 뛸 때 두 발 뛰고 남들이 놀 때 더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정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3: Oh, so she wasn't a born athlete when she was a field hockey player. So after she retired, she felt really relieved in a way because she wasn't a born athlete. She had to try extra harder compared to other people. When others ran one time, she would run twice as much. That's how much effort she felt, and she felt relieved after retiring.
2: 그래서 미련 없고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뿌듯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4: All right. So she has no regrets at all because she's put in everything that she had into being a field hockey player. All right. Well, after being an elite athlete, what surprised you the most after entering this new world of brewing as a beginner?
3: 국가대표까지 한 이 대선수가 새로운 장르의 초보자로서 전통주라는 세계에 뛰어들었을 때 느낀 가장 좀 신선한 충격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2: 굉장히 이 발효라는 데에 대한 매력이 있었어요.
4: Fermentation.
2: 네, 처음에는 그걸 몰랐었죠. 그냥 네. 뭐 우리 간장, 고추장도 다 발효 음식이잖아요. 네. 단순하게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한번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는 알 수, 그러니까 내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의 바깥의 어떤 결과들도 많이 나와요.
4: So one of the unique charms of fermentation is you can't expect what the result is going to be. In Korean food, like seasonings, whatnot, 고추장, 된장, all these are like fermented seasonings. But when it comes to liquor, fermentation is applied in the same way. So if after you ferment something, you don't know what it's going to turn out to be.
2: 우리가 기계로 짓고 사람이 하는 일은 예상이 되잖아요. 네. 실수라면 불량이 나오고. 근데 미생물이 하는 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4: So if you do things with machines and technology, the results tend to be quite clear, right? And if you make a mistake, errors occur. But with fermentation and with microorganisms working,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turn out to be the result. And that is the charm.
2: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 때 어떤 그러니까 결과치가 나올까? 그리고 내가 예상을 했을 때 이게 가능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게
4: 희열을 느끼고
2: 예, 희열이 느껴지죠. 그리고 아, 이게 되네.
4: 그런
2: 하게 되고 예, 매력이 있어요.
4: So the unique charm of fermentation is if something turns out the way you expected it to, then you feel a sort of satisfaction and happiness. It makes you keep going to try it again and create something again in the same way. Oh, amazing. All right. Well, what kind of journey, I guess, did you go through to learn the craft? You told me that you visited different breweries. Is there any other sort of things that you did?
3: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을지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앞서 뭐 고창도 가셨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2: 처음에는 한 7년 동안 그냥 독학으로 그냥 술을 빚어서 마시고 이제 나눔을 했었는데 어느
4: For
2: 순간
4: 7 years she learned it alone and shared it with the people around her.
2: 저희 이제 아저씨가 신랑이 이렇게 술이 좋으면 서로 이제 나눔을 하자. 판매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 아까 공방을 차리듯이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볼 때는 우물 안에 개구리다. 우리는 좋지만 더 좋은 술을 빚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4: Oh, okay. So for 7 years, she learned how to brew alcohol herself, and then she shared it with the people around her. And her husband and her thought, you know what? Let's make it bigger because right now it's just our world is too narrow. You know, sharing the alcohol with just people around them, their neighbors, and that's how their whole different journey began.
2: 정말 잘 빚는 분들도 많고요. 네. 정말 전통주라는 이 세계가 정말 깊더라고요. 아, 우리가 아는 거는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뭐 술을 잘 빚는 명인이 계신다 하면 찾아가 보고 교육기관도 찾아다녀 보고 열심히 아마 정말 열심히 둘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4: So she met different masters of brewing who are known to be really good at brewing alcohol, and she took classes. Her and her husband just started traveling everywhere to learn more about brewing.
2: 그래서 이제 서울도 다니고 광천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고창을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이 술에 대한 데 이제 큰 충격을 받죠. 우리 속된 말을 써도 될까요? 우린 말하죠. 이제 거기서 강의를 딱 듣고 네.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돌 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4: Oh, okay. So she and her husband traveled to 강원도, 전라도 province, whatnot, and then ended up being in 고창, took a class there, and she felt that moment of enlightenment right there.
2: 네,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거기에는 누수련이라서 누룩술 연구회라는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누룩술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술들을 빚어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4: And they also explored how to experiment with yeast making alcohol through fermentation. And they even have a group that studies that whole process as well.
2: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인문학도 우리 네. 술에 대한 인문학도 듣고 이제 뭐 우리가 도량법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우리 선조들이 썼던 도량 지금은 그게 미터법으로 다 돼 있지만 옛날에는 네. 골마다 그다음에 도시마다 이 모든 게 그 도량법이 틀렸던 거예요. 그거를 모두 모아가지고 근사치를 해서 이제 이상훈 선생님께서 교육을 해주시는데 술이라는 거는 술을 빚는 사람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우리가 집에서 김치 담 거죠. 저희 네. 가양주 문화는 말 그대로 가가호 집에서 술을 빚는 문화였어요.
4: All right. So in the past, they had different measurement methods for alcohol as well. And depending on the household, in fact, in the past, each household, they created their own alcohol. You know, how we make kimchi these days in different households, each households.
2: 그래서 술이 각 집마다 맛이 틀리고 각 집마다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을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빚었을까? 주방문을 처음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주방문대로 술을 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 그 시대에 그 선조들이 그 주방문에 담겨 있는 건 굉장히 과학적인 게 많이 담겨. 이 시대에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드는 깊은 것들이 많아요.
4: Okay, and through learning, she realized that the whole process of creating alcohol within different households, it has a very scientific ground behind it. And that's what she learned through that program with Lee Sang-won in 고창. Oh, 네. Very interesting.
2: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통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통이 내 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옛날과 지금과 환경과 모든 그 식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다음에 곡식도 틀리거든요.
4: 네.
2: 그다음에 기온 환경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방문을 가지고 지금의 환경에 맞는 개성 발전. 우리가 옛날에 카폰이 지금 핸드폰 됐듯이 그걸 가지고 빚어서 술을 만든 게 아니라 맛있는 술을 빚는 게 개성 발전이다. 그게 전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4: I see. And her answer to what tradition truly means is creating delicious alcohol based on the different techniques that different households may have had when brewing their own alcohol. And that depends on the whole environment, the surrounding conditions, whatnot. And that is why it is a very scientific sort of process. All right, moving on then. Do you remember the very first liquor or that you successfully brewed? And what did that moment feel like?
3: 가장 처음 만들었던 술, 대표님, 기억나세요? 완성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2: 처음 술은 실패했습니다.
4: 아, 처음 술은 실패하셨고 the first was a failure. When was the successful one? 네.
2: 그 이제 어떤 페스티벌을 갔는데 누룩을 네. 판매를 하는 거예요.
4: 오, 네.
2: 그래서 아, 누룩 술을 자꾸 빚어 달라 하는데 한번 빚어 볼까 하고 빚어 봤는데
4: 네. So she bought yeast from one of these festivals and because her husband said, "Can you please make alcohol for me?" she tried it.
2: 그 포장지 뒤에 레시피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 네. 이제 그대로 술을 빚었어요.
4: 네.
2: 근데 술이 열흘 한 12일 정도 되니까 술이 익었더라고.
4: 네. Okay, so they had the guidelines, like the recipe behind the yeast that she bought, and she just followed that. After 10 or 12 days or so, the alcohol was well fermented.
2: 그래서 술을 딱 걸러서 이제 신랑한테 줬는데 신랑이 아, 술은 맛있는데 너무 시다.
4: And she served it to her husband, but he said, "Ah, it is okay, but it's too sour," is what he said. Bitter.
2: 그냥 신맛 맛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느냐? 조금 오기가 나더라고요.
4: 그러게요. 약간 도전, 챌린지를 준 것 같은데. And her husband said, "Why don't you make it a little less bitter and sour?" And threw a challenge at her. Can you try and make it again?
2: 네, 인터넷 서치를 계속 해봤어요.
3: 네.
2: 봤더니 계량 누룩과 이제 전통 누룩의 차이를 적어놨더라고요. 전통 누룩으로 술을 빚으면 이제 감칠맛도 있고 단맛이 올라오고 산미가 작고
3: 네.
2: 계량 누룩으로 빚으면 산미가 높고 젊은 사람들이 좀 깔끔한 맛이 난다.
3: 아, 그럼 이게 계량 누룩이었던 거네요.
2: 아니었어요.
3: 오케이.
2: 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 So what's interesting is with yeast, there's traditional yeast and modified yeast. When you use traditional yeast to brew alcohol, it tastes less sour and deeper and sweeter. But with the modified yeast, it tastes a little more sour and suits the palate of younger people. So I thought, does she use the modified yeast? But she said no.
3: 그러면요?
2: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전통 누룩이 나오더라고요.
3: 네.
2: 그래서 이제 전통 누룩이 뭔지, 이제 계량 누룩이 뭔지를 그때 알게 되었고,
3: 아~
2: 그래서 전통 누룩 판매가 되는 이제 스토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3: 그래서
4: So she searched the internet to find and buy traditional yeast.
2: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3: 네.
2: 그래서 그분들은 저는 그때 좀 단순했어요. 판매한 사람들이 빚을 거라 생각을 했죠.
3: 아~
2: 그래서 그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3: 네.
2: 문의를 했죠. 이 술을 이걸 빚으면 술이 레시피를 좀 가르쳐 달라.
3: 네.
2: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빚었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3: 왜 이걸 그대로 뒀냐?
2: 아니요. 다른 네. 분들인데 그래서
3: 네.
2: 제가 아니 이렇게 술을 빚으니 신술이 나오더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3: 네.
2: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산도조절제를 넣어라.
3: 하나씩 다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었네요.
2: 네.
4: So 은경, she tried to make another alcohol with traditional yeast, but it turned out to be sour, right? So she complained to the people who sold the yeast, saying, why is it sour? I follow the guidelines, the recipe. And they said to add something that will control the sourness of the drink.
2: 아. 그래서 산소조절제를 넣고 빚을 같으면 집에서 왜 술을 만들어 먹느냐 제가 또 따졌어요.
4: So she complained again. Why would I brew alcohol at home if I had to put in that sour modifier?
2: 지금 생각하면 그분한테 되게 죄송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보니 인터넷에 블로그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누룩 명인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행사를 했는데 이제 술을 빚었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찾아봤죠. 또.
4: Okay. So she did even more searching. Thinking back, she's a little bit sorry to the people who sold the yeast and complained to. But later she searched a blog and there was a master in yeast. And that's when she gained more information related to traditional yeast.
2: 그분 이제 그 이름을 해서 누룩을 찾아봤더니 스토어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거기 누룩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4: Wow, and there were different types of yeast in the market that was recommended by the blog.
2: 그래서 이제 또 전화를 드렸죠. 제가 초보는데 이제 막걸리를 담아 먹으려 한다. 어떤 누룩을 쓰면 되느냐? 그리고 레시피는 어떻게 되냐? 또 문의를 했죠.
4: And she asked which yeast could I use and what recipe should I follow to that market.
2: 그러니까 보통 그 막걸리를 빚을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쓰는 조곡을 쓰면 되고 물량을 줄여서 빚어라. 말씀을 해 주시. 좀 틀리네. 그리고 물량을 줄여서 빚고 난 다음에 걸러서 가수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빚어봤죠.
4: And they told her to use a yeast called 조곡 and control the amount of water that you use. I see. And she thought, oh, this recipe is a little different. And that's how she created a better alcohol for herself.
2: 술이 나오는데 한 두 배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실패를 한 줄 알았죠.
3: 네.
2: 왜냐 앞에는 한 12일 정도 나왔는데 얘는 한 25일? 거의 한 달을 걸리더라고요.
4: It took like 25 days, so she thought it would have been a failure, but it wasn't. 그럼 성공을 한 거네요, 이 과정 끝에.
2: 네, 그래서 걸렀는데 너무 달고 맛있는 술이 나왔어요.
4: Wow, so in the end, it turned out to be so sweet and very delicious.
3: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3: 이 과정 끝에.
2: 제가 가수를 해서 주려고 하니 저희 아저씨가 왜 맛있는 술에 물을 타냐. 맛있는 건 맛있는 대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4: I see. And she wanted to dilute it before serving it, but her husband said, "This is so delicious. Just give it to me without adding extra water." Wow. I want to try it too.
3: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네.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고 혹시 대표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곡이 좀 있으실까요?
2: 제 청춘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4: Okay. And what's the reason for choosing this song? 이유는요?
2: 이렇게 50대가 되어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 20대, 30대가 정말 황금기였더라고. 30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나간 청춘이 좀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4: Oh, wow. So at this point, talking about alcohol, brewing, although I'm alcohol-free right now, I feel a little bit tipsy somehow talking to her. And she told us that she would like to recommend a song called 청춘 or Younger Days by 산울림. And the reason is, thinking back after

0: We're back. Today on Brunch Club, we're joined by Liquor Master Chan Kyung. And it's time to open up the second keyword, which I will do.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ta-da, fermentation. Why did you choose this keyword for us? I mean, it is key when brewing, but can you tell us mor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아 고르셨을까요?
1: 발효라는 거죠.
0: 네.
1: 제가 술을 하다 보니 술은 발효잖아요.
0: 그쵸.
1: 발효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연결된 고리들이 다 연결이 다 있어요. 술에는 이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발효 3대 발효라면 알코올 발효, 유산 발효,
0: 네.
1: 그다음에 초산 발효.
0: Okay, so there, everything when it comes to brewing alcohol is about fermentation, right? And there are three types of fermentation in the world. Alcohol fermentation and two other types that uses bioorganisms and those that don't use it. Oh, all right.
1: 네, 그리고 발효는 그 나라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김치를 봐도 서울 김치 틀리고 전라도 김치 틀리고 다 틀리죠.
0: 네.
1: 발효가 그런 거예요.
0: 아.
1: 세계적으로도 뭐 치즈를 잘 만드는 나라, 그다음에 술이 이제 술을 하는 그런 것도 그 지역의 특성에 다 묻어나 있거든요.
0: 그러게요. 사용하는 예. 재료도 그렇고. 예. So when it comes to fermentation, whether you make alcohol, kimchi or cheese, it reflects the culture of the region that food has been made in. When it comes to kimchi, the Jeollado province kimchi, and

0: And Gyeongsangdo province kimchis are different, and cheese is the same too.
1: 그런데 발효에서도 발효가 있고 부패가 있어요. 발효는 몸에 사람 몸에 이려온 거. 부패는 똑같이 이제 발효가 미생물이 하는데 이건 사람 몸에 해롭잖아요. 아. 발효와 부패의 차이가 뭘까? 오. 그리고 이제 술에서 우리가 식초로 가죠. 술 다음에 식초거든요. 술로 식초를 만든단 말이에요.
0: Oh, interesting. So with fermentation, if you ferment it rightly, then it's fermentation, something that's healthy for us. But if it goes wrong, then it's just rotting, right? And after alcohol, if the fermentation continues longer, then you can make vinegar.
1: 우리나라 매주도 누룩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누룩을 띄우는 것도 발효를 시켜서 곡물을 발효를 시켜서 매주를 만드느냐 아니면 누룩을 만드느냐. 매주를 만들면 장이 되고 매주 이제 누룩을 만들면 술이 되고.
0: And what ingredient you use to ferment would turn into a different kind of food. If you use beans, dried beans, maeju for example, it could turn into Korean traditional seasoning. And if you use yeast or leaven, then it turns into alcohol after you ferment it. Interesting.
1: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 이제 발효라는 게 전체적으로 술에도 들어가 있는 발효. 그래서 전체적인 발효 공부를 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은 매주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0: 와, 장을 또 만들어 보실 건가요, 혹시?
1: 그것도 이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 술도 이제 좋지만 이제 이 포괄적인 발효라는 걸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0: So because everything seems to be linked and connected to each other through fermentation, she wants to learn more about fermentation and now she is studying about these seasonings and maeju, like dried beans, which you can ferment to create different traditional seasonings. All right, well, after years of dedication, your 약주 or clear alcohol, 남다오다, won the grand prize at the 2025 Korea Liquor Awards. Congratulations for that. And here's a playful question for you. Which brought you perhaps greater joy, your Olympic silver medal or winning this award for your alcohol?
2: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남다오다로 수상을 하셨잖아요. 대상 심지어 네. 받으셨는데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그리고 주류대상 대상 어느 쪽의 기쁨이 더 크셨을까요?
1: 솔직히 메달이 더 크죠.
0: The medal for sure.
1: 제 청춘이 담겨 있는 그리고 맨 끝에서 정상까지 올라간 그 과정이 다 담겨 있는 결실이고요.
0: Yeah, the medal is all about her youth coming up from the bottom all the way to the top.
1: 술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주류 대상을 받은 건 이제 처음 시험을 통과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 뭐 대상을 받을 때서 전국에 제일 좋은 술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0: So she received an award, a grand prize for her alcohol, but it's only the beginning. It's sort of like an exam and a test for her. And you can't say that this is the best alcohol, most delicious alcohol in the country, right?
1: 이제 청문을 통과했다.
0: 이제 시작이다.
1: 이제 시작이다.
0: So like she said, it is only the beginning for her after receiving that grand prize. Well, what does, I guess, 남다오다 mean? I'm sure our crunchers are really curious to know about the meaning as well. And I haven't heard about it either, this particular Korean expression.
2: 남다오다가 어떤 뜻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라서.
1: 줄임말입니다. 아. 남과 다르게, 어제와 다르게.
0: Ah, okay. So it's an abbreviation. The literal English translation would be unlike anyone else and unlike yesterday. Oh,
2: 남과 다르다. 어제와 다르다.
0: 네. Oh, it's a simple sort of meaning.
2: 네, 간단한 의미였군요. 상당히.
1: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앞으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거.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거. 그걸 만들어가자. 그런 술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0: I see. So she created, used this name because she wanted to be different from yesterday, always get better and be better than other people. That is the meaning of her liquor, 남다오다.
2: All right. I think our crunchers would be quite similar. I mean, quite curious to know about the taste of this particular alcohol. Can you describe the main characteristic for us?
0: 우리 크런처들이 남다우다가 어떤 맛일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특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저희 남다우다 술은 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사람들이 이 도수가 과연 나오느냐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러면 술이 맛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2: Oh, so people might think it's not too delicious because it has a high volume. 그럼 한마디로 이 특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아주 맑은 이슬.
2: Oh, okay. So very clear dew is what she said.
1: 예, 약주에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표현을 해주실 때 처음에 이제 마셨을 때 이제 도수가 높으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딱 마셨을 때 부드러운데?
2: 오, 맑네.
1: 예, 맑네. 그런데 이 술이 들어간 다음에 후미에서 올라오거든요. 네. 술이 몸으로 퍼지면서 다시 후미에서 올라오는 맛과 향을 느끼면서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거 처음 느껴보는 느낌인데.
2: 와, wow, okay.
1: 그런 평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2: So after drinking this, people say, "Oh, wow, this is really smooth and clear, although it has a high level of alcohol." And at the end of it, the aroma comes up, and it's really delicious, rich and deep, is what she said.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last keyword now.
0: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2: The last keyword is. Ta-da! To put down. Okay. What meaning does this one have? 어떤 키워드, 어떤 의미 담고 있는 거죠? 이 키워드는?
1: 이게 이게 자꾸 나이 얼마 먹었는데 이게 생각을 40대가 넘어가고 주위에 이제 인연들도 정리가 돼가면서 이게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고집도 생기고 이미 아닌 건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우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도 어렵더라고요.
2: That is so true. 내려놓다, to put down. So as you age, she realized after passing her 40s, now in her 50s, if you don't empty yourself and put things down, you will only grow to be more stubborn, is what she thought.
1: 비워야 되고 내려놔야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도전을 할 수 있다.
2: 그러게요. 네. So you have to put down yourself, things that you have always clenched on, and you have to empty yourself to accept new things, grow, and to take on new challenges, is what she thought. Well, you once gripped a hockey stick, you know. Now your hands are busy brewing liquor every day. When you look at your hands today, both your hands, what do you feel? And if you could speak to them, what would you tell them?
0: 젊은 시절에는 하키스틱을 꽉 쥐고 계셨고 지금은 술을 만들며 물 마를 날 없는 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손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1: 고생했다. 고맙다.
2: You did well. Thank you is what she wants to say to her hands.
1: 칭찬도 해주고 싶고 격려도 해주고 싶죠.
2: She wants to compliment it and support it, encourage it as well. All right, well, between running a brewery and taking care of your family, you must be incredibly busy, and 24 hours is not enough for you, really. But when you're simply just yourself, 최은경, what brings you the greatest joy is my next question.
0: 대표님께서 가정을 돌보랴, 술 빚으랴,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이 바쁜 와중에 오롯이 나, 최은경만의 시간을 누릴 때 가장 그 기쁜 즐거움은 뭘까요? 큰 즐거움?
1: 모든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2: After completing her day, going in bed would be the happiest moment for her.
1: 여행을 가거나 뭐 휴양을 하거나 해도 머릿속에는 걱정이 있거든요. 나 집에 남겨둔 그 다음에 숙제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네. 하루 일과를 끝냈으니 그 일과는 모든 게 끝났잖아요. 모든 걸 비워내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그 다음 날을 맞이하는 시간.
2: So when she's traveling, she's always thinking about what to do next. You know, she's constantly thinking. But this moment when she goes into bed after completing a day, she does not think about anything else but how well she has completed that day and looks forward to the next new day. And that time alone is a time only for herself, no one else. The happiest moment for her. Well, listening to your story, you seem like someone who is always growing and learning and is really curious and passionate to take on challenges. What keeps that passion alive? I'm curious. 오늘 대표님의 삶을 이렇게 살짝 엿봤을 때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넣는 사람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최은경이라는 사람을 쉬지 않고 움직이게 만드는 열정은 어디서 오는 걸지 궁금하네요.
1: 저는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2: 가족, 네. Family.
1: 네. 제일 세상에서 소중한 게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2: The most precious people in the world is her family, including her husband and the three kids, right? 네. 너무 든든하실 것 같아요. All right. So she feels a lot of support from her family, and that's what makes her going so passionately forward. All right. Well, just as liquor matures with time, people do too, right? What kind of person do you hope to become in your 70s and 80s? What kind of aroma and I guess character would you like to have as a person back then? 술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세월과 함께 익어가잖아요. 그래서 훗날 70대, 80대의 최은경은 어떤 향기와 맛을 품은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라시나요?
1: 엄마의 살레음을 가지고 된장의 구수한 맛을 가진 사람?
2: 와우, 되게 시적인데요. All right, so she said she wants to be someone with that smell of mothers, you know, and that deep richness that comes from age and experience.
1: 편안함이요. 사람들이 편안함.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옆에 누웠을 때 엄마한테서 나는 살레음이 굉장히 좋았고 편했거든요. 우리가 항상 접하는 구수한 된장이 맛이 입에 제일 맛있듯이. 그러니까 화려하고 뭐 뛰어나진 않지만 남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So when 은경 lied next to her mother when she was young, the smell that she had really made her feel comfortable. And that's the sort of aroma that she wants to have after she grows older, when she becomes 70 and 80. You don't have to be fancy, but someone who provides comfort to the people around you is what she wants to become in the end. All right, well, you've always been taking on challenges, and I guess it's because you have lived half of your career as a field hockey player as well. You have that perseverance, and I feel like you have a next goal in front of you. So what's the next mountain you hope to climb, and what new dream or I guess challenges lies ahead for you?
0: 앞으로 대표님이 정복하고 싶은 새로운 영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운동선수를 하셔서 그런지 그 근성이 술을 만드시는데도 느껴져요. 그래서 다음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영토 어딘지 알려주시겠어요?
1: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발효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0: 그래서 지금 장도 공부하고 계신다고.
1: 식초도 그렇고 이 발효라는 게 정말 매력이 있어요.
0: 좋습니다. 공방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배우시다가
2: So moving forward, she wants to study more about fermentation, one of the keywords that we talked about. And in Korea, we make traditional seasonings out of fermentation too, right? Everything's connected. So now she wants to look into that more and how to make vinegar as well. And she wants to really explore that new field moving forward. And I thought the workplace that she has right now, it perhaps has to be expanded because she might want to sell them after creating them as well. All right. We actually want to try your alcohol someday as well, and which we will do.
0: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표님의 술, 남다오다 특히
2: 저희도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요. 언젠가 꼭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All right, so we will definitely try one of our alcohols moving forward in the future. Well, sadly, it's almost time to say goodbye. We have to wrap up. 벌써 한 시간이 네, 훅 지나갔습니다.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 컬처 크런치와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어요? How did it feel to be here with us?
1: 아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새로운 이 경험을 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Oh, okay. So she's really happy to have been invited and she is grateful to have experienced something new like this on our program. Well, we'll have to say goodbye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This is Like Water by Wendy.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대표님? All right. Keep crunching. Bye-bye.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then K-Pop Hen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for our artists and for our listeners with our tiniest stage. And today we have three of the members of Clickbee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클릭비입니다.
2: 반갑습니다.
0: 둘 셋이에요, 그게? 그룹 인사가 그거였어요? 없어요? 그냥 둘 셋 뭐 이런 거 없어요?
3: 저 있습니다. 우선 큰형님이 해주시면 저희가
4: 갑자기요? 네. 아니 저희는 따로 크게는 없었고
0: 없었고요.
4: 원래는 이제 태영 씨가 네. 이제 카운트를 하면 네. 둘 셋 하면 이제 안녕하세요 클릭비입니다 같이 하는 정도. 요즘 친구들처럼 뭐 이렇게 뭐
0: 구호 외치고 이러는 거 없었었군요.
4: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4: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우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릭비 노민혁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유호석입니다.
0: 저는 사실 호석 씨는 얼마 전에 뵀었어서
4: 네,
0: 우리 거에 이제 솔로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제가 데뷔를 할 때쯤에 그 이제 첫 한 바퀴라고 하죠. 이제 그쵸, 라디오라든지 네, 방송을 할 때 이제 첫 한 바퀴를 돌 때. 제 첫 라디오 중에 하나가
4: 설마요?
0: 네.
4: 저희요.
0: 네. 그래서 그때 녹음 방송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네. 오빠한테 되게 죄송했었던 선배님들한테 정말 죄송했었던 방송이었어가지고 저랑 멤버님이랑 네. 진짜 숙소 가는 내내 거의 울먹울먹거렸어요. 이유가 너무 긴장이 됐고 신인이고 그날 좀 추웠어요. 스튜디오가. 그래서 긴장됐는데 춥기까지 하니까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녹음 내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의 인터뷰 내내
4: 웃으셨어요.
0: 계속 웃었어요. 그래서 오빠들이 옆에서 괜찮으세요?
3: 왜 그러지?
0: 왜 그러지? 괜찮으세요? 잠깐 끊었다 갈까요? 그래서 계속 여쭤보셨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제 제가 DJ이고 이제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4: 네. 하루 종일 웃다가 가겠습니다.
0: So I have a behind story to tell everybody. So when I was a rookie, we had our like first round of interviews and stuff like that that we did. And one of the interviews that we did was on Clickbee's radio at the time. And Yeonseok was one of the DJs. And I felt really bad. My member and I were almost in tears on the way home because we were so nervous that day that we started giggling. And the entire recording, we just kept giggling our heads off. And they were kind of worried that we were giggling so much. And it's a full circle for me because now he's in the studio and I'm the DJ for today. 자, 세 분 나오셨는데 모든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파트 1에 나오시면 약간 팩트체크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회사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지만 프로필이 누구나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오타도 좀 있고 좀 잘못된 정보들도 좀 있어서 좀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네. 99년 8월 7일에 정규 1집 데뷔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0: Okay, so the debut is correct on their profile at the moment. They did debut in 99 on the August 7th. Over the years, did you find yourself looking forward to that day or just that day kind of popping up in the back of your mind? 아무래도 이제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정신없는 날이기도 하지만 매년 이제 그 날이 다가오면 약간 그 다가올 때쯤 되면 좀 약간 기대감이라든지 8월 7일이 곧이다. 좀 있으면 8월 7일이네.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5: 당연하죠. 저희도 이제 8월 7일이면은 아마 이게 저희가 몇 년 27년 차인데도
2: 그렇죠.
5: 그날만 되면은 이제 뭔가 생일이 다가오는 느낌. 네, 이런 게
4: 막 무릎이 쑤신다던가. 네.
2: 거의 출산인데.
0: Okay, so I was asking them if it is brought up, and yeah, they do feel that. They feel that it's very memorable. It's kind of like a birthday. You get excited about it. And Yeonseok was kind of joking that like your knees hurt a little bit more each and every year. It's already been 27 years since they've debuted. 사실 데뷔 무대라는 거는 모든 아티스트분들한테는 좀 다르게 다가오던데요. 어떤 분들은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슬로모션 마냥 이렇게 다 기억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세 분은 좀 어때요? 데뷔 날이 좀 기억이 나나요?
2: 저희는 그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들이 몇 장면들이 있어요.
4: 뭐, 정확하게 있죠.
2: 네, 뭐 상, 이 자리는 없지만 상혁군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를 집어 던졌다든가.
5: 춤을 추다가 마이크를 놓친 거죠.
4: 오른쪽 왼쪽 네. 이렇게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마이크를 쥐고 있는 손에서 이제 네. 마이크를 나버렸죠.
5: 맞습니다.
4: 네. 이제 그건 이제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 네.
0: 그게 본방에 나갔나요?
4: 아니요 아니요.
0: 리허설 때
2: 본방
0: 나간 거
2: 아니었나?
5: 본방이에요.
0: 본방 나갔어요? 본방.
2: 그래서 난리가 났고 그리고
4: 저희가 데뷔 전에 그리고 무대가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핑클 선배님들 콘서트였어요.
0: 오케이.
5: 아 맞아.
4: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게스트로 이제 그 데뷔하기 전에 이제 웜업식으로 올라갔었는데 리허설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때 그 사장님이 굉장히 무섭기로 소문 났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영꾼인데 춤을 이제 너무 엉성하게 추니까 그 무대 사장님이 갑자기 뛰쳐 올라오셔가지고 네. 막 이제 뭐라고 하셨었던 거예요.
0: 네. 어 진짜?
4: 그때 이제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죠.
5: 그때 제키 형님들 콘서트에도 저희 갔었죠.
2: 네, 맞아요. 저희 갔었고
5: 그때도 혼났어. 그때는 제가 혼났어요, 사실. 눈 자꾸 깜빡깜빡 많이 하는
4: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5: 계속 밑에 무대 밑에서 제 앞에 오셔가지고. 눈 계속 깜빡깜빡 하지 말라고. 근데 앞에서 하시니까 이제 더 얼잖아요.
0: 그렇죠. 그 독이
5: 더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Okay, so I asked them if they remember anything about their debut, and there's a few things that happened. 창혁 is the star of their debut, it seems. So on their debut stage, during the live show, there was some point choreography that he needed to do, and in his being, you know, kind of nervous and whatnot, the nerves got a little bit of ahead of him, and he lost track of his mic, and so his mic went flying. So he ended up throwing his mic mid-performance, which threw everybody off. Also, they were able to do guest performances at Pinker and Jexkiss' concert, and for Pinko's concert, apparently 상혁 wasn't doing the choreography right, and so their CEO at the time, who was really well-known to be very scary, jumped up on stage mid-performance during rehearsals, is just like, do better. And then during Jexkiss' concert, it seems that Hoseok says that he got in trouble because he was blinking a lot, and his CEO did not like the fact that he was blinking a lot. So he would stood right at the foot of the stage and kept doing all this, and he got really, really, really nervous because of all of that as well. Out of all of the shows that you've done, because the years have changed over the years, is there a really big memorable one that you guys did? 사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방송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서 어디 많이 나갔단 말이죠. 그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쯤에 방송국들이 어디 그렇게 갔었어요.
5: 아, 그러니까 야외 촬영이
0: 야외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개 무슨 방송. 뭐 공개 방송처럼 이렇게 뭐 스키장이 많았죠. 됐던 아니면 맞아요. 뭐 무슨 물놀이장이던 맞아요. 바다가 됐던 이렇게 좀 거기서 무대를 했었었는데 네. 27년 동안 기억나는 무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진짜 이 무대만큼은 와 너무 어려워서였거나 더웠거나
4: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억에 남는 방송은 저희가 이제 2집 활동 때였어요.
0: 베이집
4: 환영문이라는 곡을 컴백을 해가지고
0: 오케이.
4: 근데 1집 때도 저희가 1등을 못했었어요.
0: 네.
4: 근데 이제 팬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늘어나서 이제 1위는 안 했지만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팬텀이 이제 생기고 막 이래서 2집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제 조금 더 이번에 시작해서 좀 1등을 하자라는 포부로 이제 이 집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걸 뭔가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매니저분들이랑 이제 상의하에 저희가 이제 방송 이제 그 음악 프로 나와가지고 그 연못으로 뛰어든 적이 있어요. 마지막 떼창 그 랩할 때.
5: 맞아요, 맞아요.
4: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이제 들어가서 뭐 이제 거기서 랩하고 막 이제 파격적이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5: 후폭풍이
4: 후폭풍도 후폭풍이지만 이제 그 쿨 성수형이. 이제 저희를 이제 화장실에서 봤는데 이제 보시면서 이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요즘 니네 많이 힘드니?
5: 맞아요, 맞아요.
4: 저희는 옷 갈아입으면서 네? 이제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한 것뿐인데 이제 네, 선배님들한테 그런 눈으로 비쳤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랬던 또 상황이 있었고 맞아요.
5: 예고된 게 아니었다 보니까 그쵸. 놀라셨고.
0: 저 그 본방 기억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열정 많이 느껴지기도 맞아요. 하고
4: 그때 또 누가 마이크 물에 빠뜨렸는데
5: 맞아요. 그때 저희 그 마이크가 예전에 비싸잖아요 이제 방송사에서. 근데 그 마이크가 또 물에 젖고 이러면 큰일이라서
2: 아마 상역일 거예요.
4: 물어보나 말아.
0: 아니 꼭 이렇게 멤버분들이 다 오지 못할 경우에는 꼭 소환이 되는 멤버가 있더라고요.
5: 근데 아마 민혁 씨는 그때 네. 안 내려갔죠 기타 때문에.
2: 아 그렇죠 기타 때문에 못 내. 네. 아, 내려갔는 빠졌나?
5: 그 나왔었나?
2: 빠졌나?
0: 아니요 이 제 기억으로는 약간 위에 올라가 있어서 아. 카메라 감독님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잡아서 아. 뒤에서 이렇게 제일 크게 서 있고 밑에서 이제 다른 멤버분들이 이렇게.

0: 춤추는
1: 춤추면서
0: 앞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Okay, so yeah, during their second album, there was a comeback stage that they remember. So they had built their fandom, even though their first album didn't hit the number one spot in the charts. They had already seen a really big influx in their fandom, and there was a lot of popularity growing. And so they really wanted to kind of show who they were for their comeback stages. So one of the stages that they did it outdoors, and there was this like water fixture, and the stage was under like above it, and they told their managers that they were going to jump in, but they didn't tell anybody else. And so they jumped in the water to do the performance, and cool member Song Soo found them in the bathroom as they were changing clothes. It's like, y'all good? You know, you good? You know, like you don't have to go that far. So it apparently to other seniors, it seemed like they were trying too hard at the time. But I do remember the stage performance. And from the fans' perspective, we really loved it because they seemed to be able to come together. 멤버분들이 되게 오랜만에 뭉친 거고 이제 콘서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 이쯤 만나야 되겠다는 스타트를 한 분이 있을까요?
2: 저희가 이번에 이제 완전체가 모이고 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그래도 한번 그러니까 모이고 싶다라는 마음은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네.
2: 근데 이제 저희가 중간 중간도 이제 지내오면서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또 이번 거에서는 또 저희 멤버 종혁이 형이 또 이런 기회를 처음 이제 저희에게 제시를 했고. 또 그 저희들도 이제 각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타이밍이 또 잘 맞아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1: Okay. 네. So yeah, they're getting this question a lot because this is like this is their first time getting together in 11 years. So everybody's asking the same question and they've always thought about coming together and doing something as a group from the start. But you know, there's life gets in the way. There's different things that they can't get a chance to do. And so it seems that Tuyo was able to kind of really pull the reins this time and like yeah let's kind of put our heads down and let's do this and so it just right timing has kind of played out.
0: 사실 요즘 보니까 예능도 정말 많이 나가고 계시고 한데 사실 옛날 예능들이 약간 부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 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콘텐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중에도 네. 상관없고요. 아니면 좀 이거는 부활하면 다시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콘텐츠 있으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3: 민혁 씨.
4: 아니요. 저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다 역사 정치라서 사실 이런 거를 잘 그 예능 콘텐츠가 하나도 안 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2: 근데 저희가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 저 역시도 알고리즘이 거의 이제 뭐 정치, 애들. 경제, 뭐 육아 뭐 이런 쪽이고 아마 그래도 네, 저희 연석이 형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5: 야, 내가 제일 형인데 뭘 제일 가까워.
2: 아, 그래도.
5: 그나마, 아니, 저는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이제 제 개인 채널을 지금 하고 있는데.
2: 맞아요,
5: 근데
2: 맞아요.
5: 이제 합의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이제 좋아하는 것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하다 보니까 뭐, 리스토어 하는 거 자동차, 그 다음에 뭐, 포켓몬 뜨고.
2: 예전 거 중에서 지금 요즘에 네. 연석이 형이 그 포켓몬.
0: 근데.
2: 그 뭐라 그러죠? 그 긁는
4: 카드.
2: 거 있잖아요. 카드.
0: 카드.
2: 저는 그런 쪽을 완전 모르는데 연성이 그거를 이제 수집하는
5: 네, 어떻게 좀 떠보려고 네,
2: 그걸
5: 네,
2: 하고 있습니다.
5: 네, 알고리즘에서
0: 그거,
5: 떠보려고
0: 그거,
5: 하는데
0: 그 프리미엄 카드
5: 그쵸.
0: 뽑는
5: 거
0: 꼼수 있어요.
5: 맞아요. 꼼수.
0: 그 체크하는 그게 있대요.
5: 끝나고.
0: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진짜요? 연성이 형 막
5: 좋은 소스.
2: 이만큼씩 사요.
0: 요즘 그 언박싱 하면서 이렇게 쓱쓱쓱쓱쓱 하시는 유튜브 분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블라인드로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쓱쓱쓱쓱 프리미엄 카드를 아니 프리미엄 카드를 이제 같이 언박싱을 하는 건데 그 프리미엄 카드를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좀
5: 서칭하는
0: 좀 할 수 있는 그게 생겼는데 그걸 난 왜 봤지?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Okay, so it seems that because of their age, Minhyuk and Hoseok are just like, my YouTube algorithm is on politics, history, or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kids. And it seems that Yeonseok actually just started his own YouTube channel. He's really interested in cars and stuff like that. So if you are a person who's interested in that kind of stuff, in restoring cars and stuff like that, you might want to go check out his channel. He's also into Pokemon as well. And I recently saw a video of how to get or like... figure out if there's premium cards in those decks. So I told them I'd tell them that in a little bit. We are going to see how well you guys are still compatible with your chemistry. 우리 멤버분들은 yeah. 얼마나 합이 잘 맞는지 약간 케미 테스트도 이제 밸런스 게임 질문을 몇 개 여쭤볼 건데요. 네네.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돼요. 네네. 평생 낮 공연만 하기, 평생 밤 공연만 하기. 3, 2, 1.
3: 밤.
6: 낮?
3: 낮.
6: 밤. 저 차를 밤에.
0: So they don't, there's already not a match from the start. Okay, next one. 이상형 만나기, 나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3, 2, 1.
3: 이상형 만나기.
6: 오, 이거 다 똑같았다.
0: 오, okay, so meet your ideal type. Okay, okay. 무인도 예능 출연하기, 정글 예능 출연하기. 이거 달라요, 달라요. 자, 3, 2, 1.
3: 무인도. 오!
0: Oh, so when it comes to work and love, it looks like they're in the same boat. Okay, okay. 공연장에서 에어컨 고장나기, 난방 고장나기. 3, 2, 1.
3: 난방.
0: Oh, they don't match with this one either.
6: 더운 건 절대 못 참아요.
0: 오케이.
6: 아, 연석이 형 역시 추운 거 못 참는구나.
5: 나이가 나와요.
0: So, Yeonseok hates the cold. So, yeah, it definitely is. They're teasing him about his age. Okay. 우리 노래가 10년 뒤에까지 남기 versus 지금 세계 1위 하기. 3, 2, 1.
6: 세계 1위 하기.
4: 지금.
0: 네. 지금. 자, 세계 1위를 하게 된다면 네. 뭐 하고 싶어요?
6: 근데 우리 근데, 근데 너무 한 방만 노렸나?
0: 아니요.
5: 저희 나이 때는 이제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6: 지금이 제일 중요한
5: 지금이 제일 중요한 나이라서
4: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5: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면 지금 1등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뭐 그래미가 됐던 어디가 네. 됐던 이제 많은 공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세계 1등을 했다 쳐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5: 월드 투어죠.
0: 뭐. 월드 투어?
5: 지금 뭐 오. BTS 분들이 지금 투어 다니듯이 앨범 하나 내면 1년 내내 그냥 투어 다니는 거예요.
6: 1년이 뭐야? 한 3년은 할 것 같은데.
0: 지금 콘서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1년 할 수 있겠어요?
5: 지금 우리나라 전국 투어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서울만이라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6: 아, 그럼 그래요?
0: 오케이, 오케이.
5: 표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0: 오늘 우리 홍보 많이 하면 되겠네요. 네네. Okay, so they said that they would like to go on a world tour if they made number one in the world today. And I was like, you guys are getting ready for your Seoul concert. And I was like, can you guys handle a world tour for a whole year? They're like, hold on, let's think about that. Let's try to double back and think about that for just a minute. They really want to just get through this concert first. And there's a few tickets left, so you guys need to go get those if you are domestic fans as well.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and messages for the members,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But we a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and come back. So we have their track of Reborn as our interview continues, and we have more of our Tiny Stays coming up next.

0: Arirang Radio.
1: All right, today for our tiniest stage, it is a blast from the past because we have three of the Clickby members in the studio with us, and we're getting to know them a little bit better. As you guys have been making the rounds, doing promotions and tapings and whatnot, have there been artists that have been catching your eye? 사실 이제 예능이라든지 이제 녹화들을 이제 많이 뜨고 계셨을 텐데. Mm-hmm. 최근에 뭐 그것 덕분인지 이렇게 뭐 인터넷에 서칭을 하거나 하면서 최근 아티스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아티스트 분들 있었을까요? 꼭 올해 데뷔한 아티스트 아니더라도.
2: 저는 사실 되게 놀랐던 게요. 저희 다음 날인가 슬로울리라는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1: 오.
2: 그분이 사실 저도 처음 알았죠. 최근에 알았는데 한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노래들이나 음악들을 많이 서치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많이 뜨는데 발매 전에 그분이 이제 그분의 노래를 작곡한 노래가 되게 짧게 막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듣다가 근데 그거를 슬로리 그분 말고 어떤 다른 남자분이 계속 그걸 이제 립싱크하는 걸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어떻게 궁금하다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그분의 노래더라고요. 그러고서 한 달 지나고 이제 발매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애매해라는 노래. 네, 그래서 이번에 헌데 오늘 또 출연한다 그래서 이번 출연진을 보니까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1: Okay, so Slowly is an artist that he's been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se days. A lot of these random artists are popping up in his algorithm, and so he was able to check them out. And it looks like that the artist is also joining later on the show, not my show, but later in the show here on Arirang. So he found that was pretty cool. 다른 멤버분들 혹시 있을까요?
3: 저 릴스에 요즘에 그 많이 뜨는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 80s?
1: 80s.
3: 그 춤 따라 하시더라고요.
1: 이거요?
3: 다들. 예.
1: 이거. 그래도 알고리즘이 꽤 최신인데요?
3: 그래요?
1: 네.
3: 제일 최신 곡이었어요. 제가
1: 정말 최신이에요.
4: 리스를 많이 만들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알고리즘이 굉장히 네. 뜨네요. 역사가 오케이. 안 뜨고 다행히.
1: 그러니까 확실히 플랫폼이 다르다 보니까
4: 맞아요.
1: 그래도 거기는 좀, 좀 최신 게 나오네요. 오케이.
2: 전 좀 안 좋았나요?
1: 아니요. 다른 알고리즘. 그래도 HG는 지금 정말 핫한 네. 정말 네. 컴백한 지 네. 며칠 안 된
2: 다시 저 코르티스 아세요?
1: 이런 식으로 오케이.
2: 저 레드 요즘에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3: 혹시 러블리즈 아세요?
1: 오케이. I love the banter that's going on today because Hoseok said Slowly first and then Minhyuk brings up 80s is bad. He's like, okay, Hoseok's like, no. Do you guys record this? it's keeps going back and forth as well. 연석 씨 혹시 눈에 띄는 아티스트나
4: 저는 그냥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요즘에 좀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며칠 전에 다른 라디오에서 그 줄임말 같은 거 이제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앞에 계신 분이

0: is one of the memorable ones for that as well.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you guys getting ready for the concert, since the concert is just around the corner. 콘서트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콘서트 언제죠?
1: 네, 8월 8일, 8월 9일 블루스퀘어에서 합니다.
0: Okay. 네. I love how everybody was like.
2: 제가 항상 이제 멤버 수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 얘기할 때 기다리는 거죠.
0: Yeah, so I love how everybody like took a half a second to like see who was gonna say what for a split second. But it's on the 8th and the 9th at Blue Square, and there's still tickets left. So if you guys are gonna plan on going, you might want to get your tickets.
3: 사실 요즘은 공연을 하다 보면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뭐 드레스 코드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어떤 걸 하고 이제 왔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가는 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가면 될까요? 소리 질러 준비를 하면 될까요? 따라 떼창을 할 준비를 하면 될까요?
2: 이번에 저희가 스탠딩이 있습니다. 1층에 스탠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사실 적은 날 아니고.
4: 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가 나이대가 나이대인지라 이제 팬분들도 이제 나이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이게 말이 되냐. 처음에 조금 거센 이제 항의들이 들어왔다가
2: 걱정도 많고.
4: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어차피 서서 하니까.
0: 예. 같이 합시다.
2: 같이 제가 합시다. 이제 지금 예. 어쨌든 뭐 대부분 이제 한 30, 30대에서 뭐 40대 이렇게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불태워보자.
4: 아니 근데 그 자꾸 마지막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공연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공연은 또 딱히 아니에요.
2: 그러네. 네,
4: 저희가 뭐 발라드 가수는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4: 지금부터
2: 저희가 다시 한번 불태워보자.
4: 네, 계속 지금부터 한 10년은
2: 이제부터 불태워보자.
4: 네, 운동 어차피 이제 이 나이 때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0: 그렇죠. 아니,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4: 지금부터 맞아. 이제 연고를 잘 이제 단련시켜서 매년 좀 같이 뛸 수 있게.
2: 맞아요.
4: 왜냐면 싸이언 콘서트도 보면
2: 맞네.
4: 연령대 많은 연령대 분들이 오시잖아요.
0: 그럼요.
4: 네, 그래서 꼭 이게 마인드 문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4: 네,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못 뛰어 이게 아니라 좀 어쨌든 즐기러 오시는 거니까
0: 그렇죠.
4: 같이 그래요. 모든 걸 다 부살르자라는 마음으로
0: 그러니까 놀자 네. 분위기로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거죠?
4: 가벼운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무릎 보호라도 하나 하시고
1: 약간 줄여서 이걸 함축하면 젊게 생각하고
4: 그렇죠.
1: 삽시다.
4: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뭐 내일은 못 보더라도 오늘 하루는 젊게 살 수 있으니까. 네.
0: Okay. So I've been asking a lot of our artists when they're having concerts or fan meetings or whatnot, what kind of preparation do us fans need to have before we go? Is there going to be a dress code? Do we have to memorize all the songs again? Like, are we going to be screaming our lungs out? Like, what do we need to do? And the members are saying that they are going to be standing with you for the entire time. And as to, they do have some standing seats as well, and I was like, oh, and he was like, yeah, a lot of the fans also had that exact same response when they said that they were having standing seats, but they're gonna be standing too, and they just want you guys to have fun. If you need it, you might want to bring some knee braces, because we all know that we are not 20s and teens anymore. So just be prepared to have a lot of fun, and they can't really have you sit during their concert either, because there's that many dance tracks to enjoy. So we are definitely going to be in for a lot of fun.
3: 혹시 좀 스포일러까지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2: 아, 그래도 할 수 있죠.
3: 아 그래요? 좀 이런 무대만큼은 진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도 되는 무대가 있을까요? 뭐 다 하고 있겠지만.
4: 네, 올해부터 이제 그 밴드를 좀 강조하면서 밴드 사운드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이제 팀이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편곡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바뀐 노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도 조심해야겠지만 이제 그 헤드뱅잉을 좀 해야 될 마음가짐을 하고 오셔서 같이 좀 헤드뱅잉 하면서 좀 즐기 쓴 노래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2: 네. 아, 이번에 우리 그거 하면 되겠다. 우리 약간 드레스 코드라기보다는 약간 다 같이 머리 묶고 오지 마세요.
0: 아, 오케이. 좋은 정보네요. Okay, so do not take your hair ties, ladies and gentlemen. Anybody who has longer hair, no hair ties, no headbands, no anything on your head, because they are really trying to work on the band sound this time around with the concert. And so they've actually done a lot of rearrangements so that the band sound can be added to the tracks themselves. So this is definitely going to be a all standing rock the night away type of a situation. And there's probably going to be a little bit of headbanging there too. So no head accessories, no loopy earrings that can fall off, no pins, no hair ties, no headbands. You might want to be careful with your glasses too. 우리 안경 쓰신 분들은 맞아요.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핀, 머리띠, 끈. 귀걸이도 너무 큰 거 하지 마요. 아. 헤드뱅잉 하다가 이렇게 걸릴 맞아요.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0: Just, yeah, just get ready to have a lot of fun and jump around and as well. There's a lot of different platforms to communicate with the fans these days, and I want to know if you guys have been adapting any of that as well. 요즘은 이팬 문화가 좀 많이 바뀌면서 소통하는 어플이라든지 서비스들이
1: 그죠.
0: 엄청 많이 생기고
1: 맞아요.
0: 있는데 하고 있을까요, 지금?
1: 네?
0: 클릭비 팀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을까요?
2: 전체
0: 뭐 버블을
2: 많이
0: 만들었다든지
2: 하고
0: 아니면 뭐
2: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전에 새롭게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0: Okay. So he has his own personal one. 팀 있어요?
2: 팀 거요?
0: 어, 팀 거.
2: 팀 거는, 아, 뭐 말씀하시지 않았다. 막 같이 소통하고 이러는
0: 네,
2: 거.
0: 맞아요.
3: 아, 지금 소통이 안 되는데, 지금.
2: 소통이 안 되겠네요.
4: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0: 구독 어플,
3: 네,
0: 구독 어플.
3: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준비는 하고는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팬들도 이제 MZ가 아니기 때문에, 네,
2: 사실
3: 너무 힘들어 하세요.
2: 저희가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3: 같이 배워가는 느낌으로.
0: 아니요. 잠시, 같은 팬으로서, 지금 사실 뮤지컬 팬덤도 이제 제 나이 또래가 평균이고,
2: 네.
0: 제 나이 또래 팬들이 더 많습니다.
3: 네, 아, 그러니까 같이 가는
0: 그래서
3: 거니까. 네,
0: 같이 구독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서비스 준비를 중이라면 이제 곧 우리가 가입을 하고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4: 아니 좀 전에 저희가 1층에서 팬분들 몇 분이랑 얘기하고 왔는데
0: 네.
4: 릴 저기 뭐죠?
0: 틱톡?
4: 네, 틱톡도 되게 최신식 어플이거든요 저희한테. 다른
2: 신세계였어요. 틱톡이란 것이 너무 신세계였고
4: 틱톡 라방도 네. 지금 이제 막 들어온 멤버들도 네. 많고
3: 저희가 아직 체계적으로 네. 저희 클릭비를 이제 그 아우러줄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 네, 네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스텝 네.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도 나가도록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yeah, the they just heard about TikTok and doing lives on TikTok. So to have like you know like Bumble and some of the other fan apps is something they're working towards, but right now they don't like actually have a PR team, so they're trying to figure out all these things on their own. So fans, you know, like DM them with ideas because I feel that this is going to be a lot of fun to kind of send them into, you know, the stuff that we do now. And I was like, stop saying that your fans are older because I'm a part of the older fandom and we still know.
3: 투도 얼마 전에 알았기 때문에
2: 그런 줄 알았어요.
4: 투바투가 아이돌 밴드 이름이라고 하니까 투마로우 바이 투바로우라고 생각 못 하고 그냥 투바투구나.
2: 아저 같은 파스타 생각나고.
0: 네, 그럴 수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의 팀이 TXT로 부르거나 투바투로 부르거나 이렇게 좀
2: 줄임말.
0: 여러 개의 더 줄임말이 많다 보니까
2: 줄임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0: 저 좀 많아서
2: 줄임말
0: 맞아요.
2: 진짜 싫어.
0: 오케이, so yeah. The TXT reference did come back out again because they like to age themselves a little bit too. Is there some more album or recording releases that you guys might be wanting to do as well? 이제 오랜만에 뭉쳤고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앨범을 내고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생각까지
3: 그것도 지금 준비 중이에요.
0: 오케이.
3: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왜냐면은 저희는 일단 콘서트만을 위해서 이번에 뭉쳤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일이 이제 점점 커지는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주워 담고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 나중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콘서트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2: 맞아요.
3: 콘서트를 잘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제
2: 하나하나
3: 예, 멀티가 이제 조금 힘들어서
2: 한 수만에 다 하는 것보다 하나씩 마무리
0: 일단은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오케이. So they are in the talks actually of doing an album and stuff like that, but they're like we can't multitask these days, so let's just try to get to the concert done first and then we can try to think of other things step by step and taking baby steps in this way.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and messages for the members,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but in the meantime we have the track that started it all. It's Dreaming, and we'll see you guys back after this and more of the show.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It is Tiniest DJ, and today is a very special Tiniest DJ because we have three of the Clickview members in the studio, and our listeners did send in quite a lot of messages. And so we asked them earlier if you would like to do, for the rest of your life, day shows or night shows, and the members did not get a chance to come to a conclusion. So this is a perfect question to ask. 우리 청취자 질문 타임인데요. 청취자분 중에 우리 아까 시간 공연하는 시간이 안 맞았잖아요. 그 멤버분들이 이제 낮, 네. 밤 이걸 안 맞췄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이어지는 질문이기는 한데 혹시 멤버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Do you have a favorite time of the day?
5: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딱 자기만의 시간.
4: 그게 대충 몇 시예요?
5: 저는 좀 일찍 자요. 요즘에는 한 12시 전에 자기 때문에.
4: 오케이.
5: 한 9시에서 11시 정도?
4: 오케이. So from about 9 to 11 p.m. before he goes to bed.
5: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뭐 그날 하루 종일 뭐 유튜브 찍었으면 그거 좀 보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좀 보고 하다가 이제 정리하는 하루를.
4: Okay. So he kind of unwinds for that time frame. So for him that's kind of his favorite time frame. 다른 멤버분들 있을까요?
6: 저는 뮤지션으로 있을 때는 항상 새벽이 좋았거든요.
4: Okay.
6: 새벽까지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좋은데 아직도 좋은데 요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못 깨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대한 늦게 자려고 노력해서 새벽 3시 이전까지의 딱 시간들 1시부터 3시
4: okay.
6: 이 시간이 제일 약간 소중하다.
4: Okay, so from 1 a.m. to 3 a.m. So as a musician, he's always loved that pre-dawn time frame. But now that he

0: has to, you know, he has responsibilities. He has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He can't really do anything in that time frame. So if he can stay up until that late, he does cherish that time frame as much as possible. 또.
1: 저도 민혁 씨랑 거의 비슷하게 항상 새벽 시간 뭐 이때가 되게 익숙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고 또 이따 보면 아빠다 보니까 좀 일찍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일찍 일어나니까 이게 확실히 근데 예전보다 오히려 또 몸이 좀 더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뭐 그 무거운 감도 좀 덜하고 해서 요즘은 그 아침 시간이 좀 좋아요.
0: 오케이. 네네. 아침이 요즘은 평균 6시, 7시, 8시?
1: 저희 보통 7시에서 7시 7시? 반.
0: Okay. So he is also like Minhyuk as well. He really liked the wee hours of the morning, but he's a papa and he has kids and he has responsibilities. Aww. So he has to wake up early. And he does feel that his body's getting a little bit more healthier because of it. And so I was like, what time frame would that be that you would call your favorite time frame? He's about 7 a.m., 7:30 a.m. would be that as well. Is there some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yourself if you could go back to the day you debuted? 데뷔했던 날로 다시 돌아가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
2: 저는 그 아빠 말 듣지 말아라를 좀
3: 아빠 말 듣지 말아라.
0: Don't listen to what your dad says.
2: 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 극성적인 아버지셨어가지고 항상 저기 좀 제 활동에 대한 전반적으로 관섭과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좀 어린 나이 때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요.
0: Okay, so yeah, he said that his dad was definitely one of those fathers who had a lot of to say about what he was doing, and he found himself listening to a lot of it. So he wants to tell his younger self, "Don't listen to your dad. don't let him control anything that you were doing in that era." 또.
1: 저는 좀 예전에 저한테 생각한 게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네, 좀 행동해라.
0: Okay, so don't hesitate, just do anything.
3: 저 같은 경우는 뭐 건강할 때 건강 지켜라.
0: keep on top of your health when you're healthy would be something that he would like to tell himself.
3: 술 적당히 먹고 일찍 자고.
0: 나이 공격이 나왔습니다. 청취자 질문 중에 40대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2: 40대의 나에 대해서요?
1: 40대의 나에 대해서.
0: 40대라는 숫자.
3: 영어로 좀 해주세요, 민혁 씨한테.
2: Yeah, 40. Thank you. 근데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Okay, he's loving his 40s.
2: 안정감도 있고, 네, 좀 세상도 알고.
0: He knows the world.
1: 이제 또 40대 예전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네, 그렇게 그래도 아직도 청년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0: Okay, yeah, he still feels different, but he still feels like he's in his prime.
1: 그렇지만 확실히 20대가 더 좋긴 합니다.
0: Oh, yeah. He does miss his 20s though. 연석 씨는 혹시?
3: 저는 뭐 이런 비슷한 질문들 받으면 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뭐 언제냐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받으면 굳이 돌아가고 싶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정말 아까 민혁 씨가 얘기한 대로 너무 많은 걸 지금 알고 있고 뭐 다 겪어봤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좀 건강해라. 네. 건강하기만 하길 바랬습니다.
0: Okay, so yeah, he doesn't regret his past, and he gets a lot of questions like, oh, do you want to go back to a certain time frame in your life? And he's like, not really. He loves everything that he's done up until now, but health is something. Trying to stay on top of his health is definitely something that he would love to do. If you had to listen to only one song for a month, would it be your track or would it be another artist's song? 딱 한 달 동안 24시간 계속 클릭비 노래 아니면 다른 아티스트 노래를 들어야 한다면 어떤 노래를 들으시겠어요?
3: 저는 그 5월 달에 새 싱글이 나와가지고요. 네, 제 메인스트림이라고 네, 그 노래를 좀 계속 좀 꾸준하게
1: 듣는 걸로
3: 네, 듣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0: Okay, so mainstream, 네. his track that came out in May. Okay.
3: Second round.
0: 또.
2: 저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김태형 씨가 클릭비의 김태형 씨가 또 싱글이 나왔어요. 첫 솔로가 나왔는데 아직 여름이다라는 노래를 틀고 저는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0: Okay, so he's gonna show support to Taehyung, another one of the members, because he just dropped a single, his first solo, and he would like to listen to that on repeat.
1: 저는 사실 요즘에 공연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예전 곡들을 다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곡이 1집부터 막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노래가

0: 느낌도 굉장히 많고 해서 그 1집부터 마지막 앨범까지 계속 돌려서 클릭비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1: Okay, so he likes to, he was going to listen to Clickbee's track because he's re-finding how awesome the songs were. So he probably was just going to have all of the their tracks on repeat as well.
2: 어떡하죠? 한 시간이 벌써
0: 잤어. 오, 시간 진짜 빨리
2: 시간 진짜 빨리 갔죠. 오늘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3: 네, 이렇게 처음 라디오 이삭 씨 라디오 나왔는데 너무 진짜 옆에서 보면서 경이로웠어요.
4: 맞아요.
3: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막 통하고.
4: 진짜 최고죠, 최고.
3: 와,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20주년 축하드리고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3: 그리고 아리랑도 올해 30주년이라는데 네. 좋은 일 있을 때 저희 좀 불러주시고요.
1: 아, 네.
3: 네네.
1: Okay.
3: 감사합니다.
1: So he says congratulations to me on my 20th this year, and also Arirang is celebrating their 30th. So he says congratulations to that. He's like, if you guys have any big coming out, you can.
3: Yes.
1: We would love to come. And he was also saying that it was a lot of fun seeing me translate today as well.
4: 네. 저는 이렇게 나와서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많은 글로벌한 분들이 보시잖아요. 저희 클릭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좀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그날까지 좀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Okay, so he would love to go overseas with the members as well. So he hopes that all of our overseas fans would show some support to Clickbee too.
0: 네, 이 세계적인 방송 아리랑 TV, 아리랑 TV 라디오 또 K-POP인의 또 초대돼서. 근데 저는 정말 인연이 깊어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예전부터 참 인연이 깊은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정말 민혁 씨 얘기대로 또 해외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아리랑과 앞으로 또 깊은 인연을
3: 콘서트 날짜 한번 다시 얘기 좀 해주세요.
0: 네, 8월 8일, 9일, 네 토요일, 일요일, 네 6시, 4시. 이렇게 됩니다.
1: Okay, so he had a lot of fun. They're actually preparing to go overseas too, so get ready for that. And I hope that they would like to come back here as well. And we would love to have them. Don't forget the concert is happening on the 8th and the 9th of October at Blue Square. Don't forget to, or August that is. So don't forget to check that out. And we will definitely be seeing them next time. To be continued is going to be the track that we say goodbye with, and we will see you then. 다음에 봐요!
3: 감사합니다.

찾던 voice 슬픈 음악에 듣던 몰입해 네 소식에 눈물 보일 때 나는 귀와 눈을 닫고 정신을 재조립해 난 애기도 아닌데 넌 맨날 이랬지 baby 비슷한 목소리를 듣고 너일까봐 maybe 뒤를 돌아봐 아무도 없어 oh my gosh 난 어이없단 듯한 듯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의 눈빛.
1: Totally out of coincidence to celebrate Picharin's this amazing, amazing album. She just did an impression.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Indeed, dedicated to Dino of 17. Picharin, here goes.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Narration by 이문세.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별이 슬픈 건더 이상 말을 걸수 없기 때문이겠죠. 오늘 괜찮으신가요? 아프지만 괜찮은 척 웃고 있는 그 마음 위에 노래 한곡 들려드립니다. 아프지 않은 이별은 없다.

0: Standing ovation!
1: Oh my gosh!
0: Standing ovation! Wow! Bravo,
1: thank you,
0: bravo!
1: Thank you.
0: I think I'm in love with this duo. This is so good.
1: Why didn't you come to our fan meeting?
0: I had a business meeting. I'm so sorry.
1: I know.
0: It's okay.
2: It's just joking.
0: But if I can go back in time,
1: yeah,
0: I would ditch my business meeting.
1: 아니 근데 또 많이 와주셨잖아요. 또 같이 할 때는 못 오셨다.
0: Right. 다음번에 꼭 가겠습니다.
1: 네, next time
0: I'll make sure I do not miss their. I mean, look how amazing that is. 진짜. 아니 제가 감히 감상평을 좀 해도 돼요?
1: 어, 네.
0: 감히.
1: 네, 네, 너무
0: Can
1: 좋아요.
0: I dare to kind of comment on your
2: music?
0: Yes,
2: of course.
0: 이샤는 한국의 그란데예요.
1: Wow.
0: I love her. I love her airiness in her voice. I call her Isha Grande all the time. Just
1: Grande.
0: In a joke.
1: 근데 저 진짜 좋아해요. I love Ariana Grande.
0: No, because your voice and your singing technique is so airy.
1: 맞아요.
0: And it's so misty. 약간 안개 같은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오. Same for your Illusion
1: 좋다.
0: album too.
1: 아,
0: 그런데 이소님은 반대로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It kind of reminds me of like a water droplet. 약간
1: water?
0: 물방울같이 그게 사이사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진짜 습한 날에 비 오는데 걸어가는 기분이에요. Like, I really love it so much.
1: 어, really? N이시죠?
0: 아, 들켰네요.
1: 아, 그러니까 나는
0: But sincerely, sincerely.
1: 여기 S라서 그렇게 표현하면 물방울?
2: 물방울? 내가 물방울?
0: 제가 에세이로 써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뻐요, 표현이 되게.
0: Especially for this

0: track. 방금 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어. 정말 이 장마철에 듣기 정말 좋은 곡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1: 감사합니다.
0: 강하게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1: 근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네. 좀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로하면서 뭔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면 right. 내가 나를 잘 알지 않냐 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가지고
0: It's a song of self-acceptance, right?
1: Right.
0: You know yourself the best, so embrace yourself, and it's really all about self-appreciation and self-love.
2: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쓸 때도 이샤랑 저랑 계속 같은 길을 걸어오는 친구잖아요. 그런 내용도 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The song really talks about the two of them walking through a very similar path for the last what, more than 10 years.
2: Yeah.
0: And it talks about the friendship, the journey all together.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Amazing, amazing. 자, 이제 좀 릴렉스 하셔도 돼요. 아, 뭐 이미 릴렉스 하신 것 같지만 you guys are ready relaxed. But meaning 이제는 얘기를 좀 재밌게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좋아요.
0: Okay. We have about 10 minutes left.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2: 어? So. Really?
0: That's how it is here. 그렇습니다.
3: 뭐야 여기?
0: 시간 삭제 방입니다.
2: 한 번 더 해주세요.
0: They're like, oh, PD님, can we just go for this one more round? Maybe, maybe. 자, Isha and I, we go back quite a while. 한 yeah. 2, 3년 됐죠, 안지? We knew each other for about 2, 3 years.
1: Oh, really? 그거밖에 안 됐어요?
0: About
1: I
0: two,
1: thought it was
0: years.
1: like 5 years.
0: maybe 5. 2, 3 years to be exact. Oh, wow. But for me, meeting Isha is the first time.
1: Yes, first time.
0: So first of all, nice to meet you.
2: Nice to meet you too.
0: 오늘 이건 저희 작가님의 부탁입니다.
1: 뭐요?
0: 이 아카이브 스튜디오에 들어온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물어봐달라고.
2: 저는 근데 네. 이렇게 라디오라는 걸 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여기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냥 진짜 노래방 같아. 너무 좋아요.
0: She's like, it's been such a long while. She was on a radio show. And she feels like, it's just like the set is amazing. She feels like she's really at a 노래방 session together. Like, that's how much fun she's having here with us today. Isha, 네. long time no see, right?
1: 진짜 long time no see.
0: How do you feel to be back in the studio with us?
1: Oh, there have been many things changed here. Mm-hmm. And the studio, it was not like this.
0: It was not like this
1: earlier.
0: At all.
1: And mm-hmm. 너무 올 때마다 아리랑 이 스튜디오가 바뀌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어색하고 새롭고 아 진짜 알 수 없는 데구나
2: 여기
0: 올 때마다 뭔가 좀 다르죠 계속
1: 네, 올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변화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0: 저희 피디님의 작품이십니다 이 방은 지금
1: 와
0: This is our producer's masterpiece of a studio here Isha again saying every time she comes back there seems to be an upgrade in the studio it's familiar but unfamiliar but she's loving the novelty
1: That's
0: of
1: attractive.
0: the setting
1: yes.
0: That is the attractive yeah. point indeed Okay 저희가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1: 네.
0: 그 이소 님 얘기를 좀 해보자면 To talk 네. about 이소
1: yes.
0: 이소님은 실제로 보이스 키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2: 네.
0: 이거 소개를 좀 보이스 부탁드릴게요
2: 보이스 코리아라고 네. 하시면 아시려나?
0: 아 보이스 코리아
2: 네. 네 키즈 버전입니다
0: 그게 몇 살 때 나가신
2: 제가
0: 거예요?
2: 제가 중학교 때
0: 와우
1: 30년 전 아니야?
2: 무슨 소리야
0: 그건 통역 안 하는 걸로 할게요.
2: 아, 네.
0: so basically, Isha started off her career by taking part in Voice Korea Kids version when she was in middle school. 그 어떻게 어떤 연유로
2: 아,
0: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2: My music teacher support me. and 그리고 지원서를 내주셨어요. 그냥
0: 아,
2: 그냥 냅다. 너 여기 나가라.
0: 잠재력을 보신 거구나.
2: 음악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0: 네.
2: 그냥 나가라고.
0: Wow, so it was her teacher that was saying, I'll apply for you. You should definitely take part in it.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처음 타신 거예요.
2: 네, 탑3까지 올라왔습니다.
0: Top 3,
2: 그
0: everyone.
2: 어렸을 때.
0: Top 3.
2: 맞아.
0: Middle school contestant
2: yeah.
0: in this amazing program. 여기는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목소리만 보고 하잖아요. 진짜.
2: 맞아요. 목소리 보고 이렇게 누르는 거.
0: 와, 그때부터 뭔가 원석이 보였나 봅니다. This voice series is really all about the voice, the singing voice, and they also the hidden gem in ISO. 하지만 반전이죠. 대학교에서는 무용 전공이십니다.
2: 네, 맞아요.
0: But her major in college is actually dance.
2: Yeah.
0: I'm very curious about this. 여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1: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는 아이돌을 한 게 아닌가.
0: 아 근데 맞아요. 이쯤이면 실용 음악과에 지원을 하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2: 아, 그 원래는 뮤지컬 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0: 네.
2: 제가 못 갔어요. 오.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다음 날 있던 실용 무용과를 지원했습니다.
0: 아 스케줄 때문에 못 가서 네. 그냥 네. 아 시간 드는 대로 일단 네. 들어가자. 네. 네.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한 그 내용 중에 가장 신박합니다. She's saying I'm asking like didn't you want to get into like music department? She's saying she wanted to get into musical department but she couldn't make it to the auditions. So she decided to just you know take audition for the college dance major audition.
2: Because I think I can do it.
0: And you got it.
2: Yeah, I got, got it.
0: 그렇게 해서 아이돌로 데뷔를 하신 거잖아요.
2: 그쵸. 근데 이미 대학생 때는 이미 데뷔를 했었을 때예요.
0: And even before entering college, they already debuted.
2: Yeah.
0: 그때 그럼 이미 이샤를 만난 상태인 거잖아요.
2: 네.
0: Now, Isha, we know of your story.
1: Yeah.
0: We know of your elevator pitch story.
1: Oh, you remember that?
0: I remember.
1: That?
0: 학원에서 엘리베이터에 막 그 심사위원들이 있으니까 타가지고 저 이샤고 저 잘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시켜주세요.
1: 네, 막 아니요 그건 아니고
0: 아니었나요?
1: 그냥 노래를 막 이렇게 흥얼흥얼 제가 불렀죠 일부러. 사실 엘리베이터 타서 누가 노래를 불러요?
0: 그쵸.
1: 사람들 막 많은데, 근데 굴하지 않고 그냥 타가지고 막 노래를 미친 듯이. Since like everybody got.
0: 아 심지어 팝송을.
2: 멋지다.
0: Okay, the way she really reached out to the you know auditions, the agencies is she was she jumped into an elevator packed with all these agency people. She started humming out this song by Rihanna.
1: Yeah, the price tag.
0: I'm sorry. Yeah. Jessie J.
1: Oh, 맞아요.
0: And she you know got into their radar, and that's how they debuted.
2: Yes.
0: 그럼 이쯤에서 나올 질문이죠.
1: 네.
2: 뭐요?
0: 그 베리굿이라는 그룹이었잖아요.
1: 네.
0: 누가 선배예요? Who's the 선배 in terms of senior, like trainee 연습생?
2: But we also already met at academy.
0: What?
1: 아, 그 오디션 본 아카데미 있잖아요.
0: You guys are from the same academy?
2: Yeah, yeah, yes.
0: 아, 진짜? 그러면 두 분 그냥...
2: 진짜 그냥...
1: We were trainees together.
0: 진짜 함께 먼 길을 왔네요.
2: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길, 같은 밤을 지나...
0: So they knew each other ever since like middle school, elementary school when they were in the same music academy.
2: 맞아요.
0: 너무 특별한 관계네요.
1: 저는. But at the academy, we were not that familiar to each other.
0: Okay, then 솔직하게 이제 말씀해 주셔야 돼요.
2: Honestly.
0: 네. Honestly, be honest with us. When you guys were told, or when you guys got into the same agency together, and you met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솔직히 속으로 이런 감정이었다. 또 이런 impression이었다.
2: 얘기할까요?
0: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and opinion about each other when you knew that you guys are going to be debuting together? 같이 데뷔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하게 하우시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2: 뭘 얘기할 거야?
0: they're trying to figure out.
2: 뭐 얘기할 거야?
0: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거죠?
1: 일단 학원에서 있을 때는 네. In the academy. She said,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2: I'm sorry.
1: She said she thought I was like 21 year old woman.
2: I'm so sorry.
1: And at that time, I was like 15 years old. I was.
2: I'm really sorry. I already sorry too.
1: So I was shocked at that time. And then we together went into the
2: more
1: first...
2: friendly. Yeah.
1: 맞아요. 근데 그때부터 슬슬 친해지기 시작해서.
0: And you guys got close to each other.
2: 네, 맞아요.
1: Yes. Okay. 그리고 we were relying on each other when we first get into our company,
0: okay.
1: the entertainment.
0: Because you guys
1: company.
0: Are like besties.
1: 맞아요.
2: Yeah, yeah.
0: 전우애죠.
2: 맞아요.
0: It's like comradeship.
1: 그리고 이제 워낙에 언니들이 많으니까 there were so many 언니s there, so
0: yes,
1: we were
0: yes,
1: little
0: yes, yes.
1: young and scared, so. We had to rely on each other.
0: Okay.
2: 서로 많이 기댔죠. 맞아.
0: What a special relationship that is.
1: I think so.
0: But what about you, Isha? When you first saw Iso?
2: I never heard about that. 나 한 번도 들은 적 없어.
0: This is your chance.
1: At that time, she were struggling with another contract with another company.
0: Okay, yeah. okay.
1: So I thought like, oh, she's 진짜
0: like
1: 좀 뭐 좀 할 수 있는
0: it girl.
1: 좀,
0: she
1: yeah,
0: seems to know she has it all.
1: Yeah.
0: She's got it.
1: 좀 잘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춤을 같이 배우는데 we were learning the choreography together and she was really good at it.
0: Oh.
1: So I thought 진짜 she was it girl.
0: Okay. So she's like a 육각형. right? She's like a whole package of an artist ever since your Music Academy days.
2: Yes. Oh my God.
0: That's so cool. That's so cool. 자, 그렇게 해서 fast forward. Mm-hmm. Fast forward. You guys debut in a single team. Very good.
1: Mm-hmm. Yeah.
0: And then you guys have your little ups and downs. And after the contract ends, you guys went for solo separate ways, separate career.
2: Yeah.
0: But suddenly you guys decided to come together and make collaborative projects.
2: Yes.
0: Whose idea was this?
1: I think it was together.
2: Together, but she composed. She can compose the music. Mm. So, 그래서 이샤가 많이 도와줬죠. 이렇게 듀엣을 하는 게.
1: Yes.
0: So did you just come up to her saying, "Hey, Iso, do you want to meet up? Maybe talk about a duet project?"
2: 너무 좋지. 이러면서.
0: Oh, that's so. I mean, this feels like a
1: song camp,
0: like a movie, like really? A music movie. Because you know, like in America or in the West, there's so many music movies, like Once, But Begin Again.
1: 맞아요, 맞아요.
0: If this is K-pop version,
2: K-pop.
0: This is a perfect movie scenario.
2: 근데 저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0: Never got into an argument.
2: 네.
0: 이샤 눈동자가 좀 흔들렸습니다 방금.
1: 아니 그게 없어요.
0: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0: okay.
1: 진짜 싸움은 없어요.
0: Alright.
1: 근데 이제 뭐 의견 충돌 이런 거는 좀 어렸을 때 있었을 수 있지만.
0: So no actual arguments.
1: Yes.
0: But just
1: not
0: like
1: now.
0: Adjusting opinions when
1: 맞아요.
0: Making songs. I mean, which is totally normal for creators, right?
1: Yeah, it's just debate.
0: Exactly.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2: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여기?
0: 그렇죠. Time
2: 여기.
0: is up already.
2: 우리 말도 빨리 한 것 같은데.
0: 그렇죠. 오늘 굉장히 많이 커버했습니다. 심지어. We're covering a lot today. But before we let you go, is there anything that we can look forward to? Both as Iso and Isha or separately?
1: Separate. We
2: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1: 네. 그래. 일단 이소 언니도 마찬가지일 텐데 서로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추구하는 약간 음악의 방향성이라던가 이런 게 살짝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솔로 활동도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무엇보다 이렇게 라디오 이 코너가 전 너무 좋은 게 이 아티스트들이 나와서 사실 무대를 할 공간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 넉넉하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 맞아.
1: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냥 계속 하고 싶 계속 맞아요, 무대를 맞아요. 하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0: Okay. Isha is saying both of the artists, Isha and Iso, they have totally distinctive, contrasting interest in musical genre and all that. They're trying to pursue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Mm-hmm. So please pay close attention to their journey, musical journey we're speaking of.
1: Yeah.
0: And Isha was saying how like you know, there's not many opportunities to perform nowadays. So she loved being here with us today. And if there's anywhere that's willing to provide space for them to perform, they would be yes. down to join them.
1: Right.
0: What about you, Iso?
2: 제가 사실 오늘 데뷔한 지 5주년이에요. 이소로 데뷔한 지.
0: 오늘이요?
2: 네.
0: Congratulations!
2: Thank you so much!
0: 5-year solo debut anniversary.
2: 네. 그래서
0: so
2: 오늘
0: special.
2: 여기 아카이브 리허설에 온 게 너무 좀 꿈 같고 너무 힐링이 되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0: What a wonderful day to have them in, right? Congratulations once
2: Thank
0: again.
2: You.
0: She says it was like a dreamlike opportunity. She feels very happy to be here with us today.
3: 저희도 너무 음악을 잘 듣고 있었고 또 그 잠재력을 너무나 잘 알기에 망설임 없이 부탁드린 거고요.
1: 감사합니다.
3: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갈수록 더 바빠지실 것 같으니까 저희 잊으시면 안 됩니다.
2: 당연하죠.
1: 저희가 그리고 앨범을 네. 못 갖고 왔어요. 오늘
2: 네.
1: 제 실수인데 제가
3: 밖에서도 만나야겠네요. 그 뜻은.
2: 아니요. 저희가 아니요.
3: 여기로 오실 거예요?
1: 올 거니까 출연을 한번 당했다는
3: 뜻이에요. 오케이. 네. 아, 프로모션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1: 아, 제가 진짜 죄송해요. 네.
3: 제가 또 한 수 배웁니다. She's saying they forgot to bring the album in today, yeah. so please invite them once again in the studio. They'll make sure to bring back the album in the near future. 저희도 다음에 꼭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The final track of the day, everyone, is Iso's. 다행이네요. 오늘 5주년인데 딱 맞는 곡을 고른 것 같아서 At 9 by Iso It Is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네.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빠이빠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좋습니다
3: Letting you off everyone Once again the archive of the show made by producer Kang Min-ung writer A-John and your DJ Yohan Lee Of course today our special guest Isha and Iso everyone Letting you off with the final tune At 9 by Iso We'll say goodbye together 1, 2, 3
2: Goodbye! Bye-bye.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Welcome back. It's the moment y'all been waiting for. It's time for us to begin the second hour. And the main segment is going to be Me Chew Up. 자, 이제 2부 시작할 시간이 됐죠. 2부에는 특별한 손님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We're going to be joined by a special guest, the singer-songwriter who earned widespread recognition for her incredible talent in Sing Again 4, where she finished in the top 4. We have the soulful MZ vocalist with an unexpected charm slowly with us tonight. 오늘 나오신 분이죠. Sing Again 4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최종 탑4에 오른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반전 매력의 MZ Soulful Vocalist Slowly 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Slowly입니다.
0: Oh, hello. My name is Slowly A.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끝까지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2025년, 2026년 만난 사람 통틀어서 Slowly만큼 노래를 잘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정말로. Like among all the people that I met through the years of 2025 and 2026, she's one of the top vocalists that I've met, so you will not regret to get to know her through tonight's show, so stay tuned until the end. 자, 어쨌거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라디오노스 처음 나오셨는데 간단히 한번 읊어주시죠. Please tell us about yourself from the beginning to where you're at right now.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R&B가 너무 좋아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R&B 싱어송라이터 슬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0: Yeah. All right. I became a musician just because I fell in love with the R&B genre and I go by the name of Slowly. 아니 그러면 처음에는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How did you begin your career as a musician?
1: 저는 일단 부모님이 너무 음악을 좋아하셔 가지고 TV에 막 TV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이런 거 보고 해봐야겠다.
0: 오케이.
1: Okay. 좋다.
0: 오케이. Okay.
1: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0: Alright, like a spirit, she says. My parents were already a huge music enthusiast themselves, and they showed me a lot of music shows through TV. And looking at those shows, I was like, alright, why not give it a go? Well, 그러면 처음으로 멋지다라고 생각한 뮤지션이 누구예요? So who was that first musician that made you go, oh, that guy's so cool?
1: Mariah Carey.
0: Mariah Carey yeah. is. Alright, thank you so much. What's your favorite song from her?
1: Without you.
0: Oh, without you. Well, yeah. Thank you so much. Well, we're gonna get to that part later. Anyway, you've been appearing a lot of TV shows lately. First off, we met through the show called Undercover last year. 맨 처음엔 언더커버로 이제 서희라는 본명으로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자 일단은 더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Slowly 씨의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2007년생이에요. 현재 나이 20살이에요. 아직 만으로 19살이에요. 그리고 본명이 서희, 활동명은 Slowly, 팬덤명이 달팽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ing Again 4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최종 TOP4에 올랐습니다. 태연의 사계 무대를 선보여서 심사위원인 태연 씨에게 극찬을 받았었죠. 그리고 방송 이후 소울 수저라는 별명도 얻었어요. So let me quickly go through her biography. So she was born in 2007. She's currently 20 years old, 19 internationally. Her real name or legal name is Sohee, and she performed under the stage name called Slowly. Her official fandom name is 달팽이 Snails. She gained nationwide recognition from the fans by finishing in the top four of the show Sing Again 4, and her performance of 태연 사계 four seasons received high praise from 태연 herself. And since then, she's even earned the nickname Soul Sujo, Soul Spoon, recognizing her natural soulful voice. Is there anything you'd like our listeners to know more about you? 자, 그러면 리스너들이 뭔가 더 서희님, 아니 슬로리님에 대해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요? Spit it out.
1: 이제 아무래도 어른이 되었다 보니 이제 애기 아니고 어른 소울 수저.
0: Alright, now that I'm a legal adult now, I want you guys to call by an adult soul spoon. I'm not a kid anymore, she said.
1: Yeah.
0: Alright, so what's the best thing about turning into a legal adult then? 그러면 완전 어른이 되고 뭐가 제일 좋아요?
1: 일단 좀 네. 보는 게 많아졌고요. Okay. 약간 넓어졌고
0: okay.
1: 그리고 이제 술을 먹고
0: oh my. 그 파트는 이제 약간 좀 나중으로 한번 넘겨놓도록 하죠. So she said the spectrum in terms of life has widened up a lot more than when I was still a student and I started drinking. Well, I can tell you that's another perk of being an adult. Anyway, well, thank you so much.
2: 아니 그리고 맨 처음에 그러면 또 다시 옛날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언제 알았어요? So when did you first find out that you're a great singer yourself?
1: 저는 진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애들이 흥얼거리는 거 보고 친구들이 너 노래 좀 한다? 이렇게 해서 아, 너 노래 잘하나? 이렇게 에? 하다가 뭐 프로그램을 나가서 이제 좀 너 노래 너무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아 내가 노래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Oh, okay, so I noticed that when my friends started telling me that I'm a good singer after them hearing me humming a certain song, they were like, "You're actually really good." So she was like, "Why not give it a go by appearing on a TV show?" And after doing a couple stages, her friends were like, "Oh man, you're so good at singing." That's how she knows. Anyway, now this time, tell us about your stage name. Why did you decide to go by the name Slowly instead of Seohee? 왜 Seohee라는 이름을 안 쓰고 Slowly를 사용하기로 했나요?
1: 일단 Seohee 약간 좀 애기 같은 느낌?
0: 너무 멋있는데?
1: 이 들고 R&B 아티스트는 좀 뭔가 멋있게 영어 이름 하면 좋으니까 하고 이거
0: 나 그 솔직함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너무 진짜 멋있어요. 계속 해줘요.
1: 그리고 네. 이 짓게 된 이게 뜻이 네. 친구들이 이게 학교 다닐 땐 네. 이름이 두 글자인 애들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야 서서히 Okay. 서서히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slowly.
0: Okay.
1: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0: 오, 말이 되네요. 그렇게 네. 되니까.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Everything makes sense now. So she said, I did not want to stick to my legal name, Seohee, because it sounds like a baby name for an R&B artist. In order to become one, you gotta have that cool name. So I decided to come up with this name slowly, and it was inspired when my friends started calling me by Seohee, because in Korean culture, there's not a lot of people with only two letters in their legal name. In her case, Seo is the last name, and he is her first name. Well, thank you so much. And one more thing, Seohee means slowly in English or gradually. Now, onto your fandom name. Why did you decide to name your fandom name Snails? 왜 달팽이라고 지으셨습니까?
1: 일단 제 이름이 아무래도 서서히 천천히 이렇게 번역을 한 거다 보니까 좀 이렇게 느릿느릿한 동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달팽이 이제 우리 천천히 오래 알아가자. 이런 뜻으로 달팽이.
0: 느린 거 하면 나무늘보도 있어요. There's sloth when we talk about slow animals, but
1: 근데 약간 귀여운 건 달팽이.
0: Okay.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he said, since my stage name is Slowly, I had to think of an animal that is known for its extremely slow actions or behaviors. There were a couple in mind, but I had to stick to snail because that was the most cute one. So, what other options did you have? 그럼 다른 옵션은 뭐가 있었나요?
1: 다른 옵션은 뭐 Slowly니까 Faster.
0: Faster.
1: 있었고 그냥 그런 거?
0: Snail이 좋은 것 같아요. I like snail better than faster. Well, thank you so much. Even the fans are liking it. Claire Artiker says, I love the fandom name. And Claire said another comment from Claire saying, that's pretty cool. Well, thank you so much. Anyway, let's talk about this TV show that you recently appeared. Sing Again. How did you appear on this show? 어떻게 나가게 된 거예요, Sing Again은?
1: 싱어 게인은 네. 제가 언더커버를 이제 끝나고 mm-hmm. 이제 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난 아직 보여줄 게 많이 남았다 해서 무작정 저 이거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0: Oh, I like that commitment right there. She said, after the show Undercover was done, I started reflecting about my life and I noticed that I still have so much more to show to the public. So when I got the offer, I was like, I'm so gonna give it a challenge. That's how she appeared. 자, 그렇다면 이제 27호 나는 흑백 가수다라는 타이틀로 참여를 하셨는데 이거 이름은 본인이 정한 거 아니잖아요. So about the nickname while you were using on this show, Sing Again, I'm a black and white singer. This is not the nickname you came up, right?
1: 약간
0: 직접 만든 거예요?
1: 처음에는 네. 약간 그 찐 맛집.
0: 오케이.
1: Okay. 찐 맛집 가수가 되고 싶다. 로컬 맛집.
0: 오케이. Okay.
1: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했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이름이. Yeah.
0: Okay. So at first you had an option to go with 찐 맛집 vocalist, was it?
1: Yeah.
0: 찐 맛집 vocalist. If you translate that into English, it translates to truly great restaurant, but it's a metaphorical expression. It means truly great singer in English. But she later decided to stick to 흑백 가수다, black and white singer. Well, thank you so much. So, looking back at the competition, is there one performance or moment that stands out the most in your memory? 그럼 경연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언제였어요?
1: 저는 한번 떨어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패자부활전 때 이제 그 모든 공기와 모든 이제 습도와 냄새가 다 느껴집니다.
2: 기빨리잖아요, 그거 완전히.
1: 진짜 너무 기빨렸어요.
2: 그니까, 근데 진짜. 그걸 너무 잘했네요. 언더커버로 연습을 너무 잘하셨네 그러면.
1: 네, right. 잘 성장을.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So there was this one time I got eliminated from the show, and I had to perform an extra round to come back to the main game, and that was the most nerve-wracking moment for me.
2: 자, 그리고 이것도 정말 고생 너무 많았어요. 4라운드 준비하면서 수능까지 봤다고요.
1: 맞아요.
0: I mean, I heard that she was preparing for the fourth round of Sing Again while also taking the CSAT. Yeah. How was that experience like?
1: 심지어 그 수능을 볼 때 그 밴드 합주가 있어가지고
2: What?
1: 한국사까지만 보고 나왔어요. 더 남았는데 시험이.
2: 다 못 끝낸 거야?
1: 네.
2: 대단해요. I really like that dedication she's got. So she said, even though I had a couple more subjects to take in terms of exam, I had to leave right after taking the Korean history test is because I had a band rehearsal. Well,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at. Anyway, is there a goal you would like to achieve as the artist? Slowly. 자, 뭔가 slowly로서. 서서히로서 음악가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입니까?
1: 저는 목표가 뚜렷한데요. Uh-huh. 제가 꼭 나가고 싶은 페스티벌이 있어요.
2: 오케이. Okay.
1: 그게 바로 서울 재즈 페스티벌.
2: 오케이. Okay.
1: 야, 그거를 꼭 2년 안에 나가는 게 꿈입니다.
2: 아, 근데 그건 솔직히 금방 나갈 것 같아요. 그거는.
1: 진짜요?
2: 근데 그거 다음은요. 왜냐하면 페스티벌은 사실 그렇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1: 그거 다음은 이제 좀 글로벌. 하게 나가는
2: I like that, yeah.
1: 빌보드.
2: Alright, let's do that. So she said, my first clear goal that I have at the moment is to be or perform at a festival called Seoul Jazz Festival. And the second one is to place my song on the billboard. Well, thank you so much. Good luck with your future career. Now, let's talk about your new single, 애매해 this time. 자, 이제 한번 애매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가 그렇게 What made you go Nah 뭐가 그렇게 애매했어요?
1: 일단 이거는 네. 그 남녀간에
2: okay.
1: 사이에서
2: As soon as she turned into an adult She all of a sudden started speaking And we're singing about this adult stuff Alright So it's about love relationship And
1: yeah, 남녀간의 상황에서 이제 한 사람이 애매하게 행동을 하는
2: Alright
1: 다 줄 것처럼 하다가 네. 갑자기 쓱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2: 그거 진짜 열받죠
1: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쓴 그런 노래입니다
0: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explaining what this song is about The official description of this song states that this song is about someone who keeps sending mixed signals They act like they're getting closer to you but then they suddenly pull away They make you think they might feel the same way but they never actually tell you what's really in their heart So the story of this song begins with that kind of confusing relationship and that's what this song is about The official English name of this song is Haze. So, I was going through the credit of this song and you participated in the writing of the lyrics and the song too.
2: 이 노래를 직접 작곡도 하시고 또 작사도 하셨어요.
1: 맞습니다.
2: 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많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잠깐 무대에서 퍼포밍 아티스트로서의 슬로울리 말고 컴포서로서의
1: 네.
2: 슬로울리의 관점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 노래의 작곡가로서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So what special thing about this song as a composer?
1: 이 노래의 특별한 점은요. 네. 일단 90년대 R&B 느낌이 물씬 나는 노래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나이대 할 거 없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빈티지한 보컬의 장점을 좀 살린 곡입니다.
0: Okay, well, thank you so much. I really like that last explanation. So she said it's going to definitely remind you of the 90s R&B vibe, and it's a song that everyone from every generation will be able to relate to. And the last one, I took care about the texture of the vocal. I tried to make it sound as vintage as possible. Well, thank you so much. And what? You worked on this song when you were still in high school?
2: 고등학생 때 쓰셨다고요?
1: 네.
2: 어떤 일이 있던 거예요? What really happened?
1: 사실 생각보다 별일 없었고요.
2: 네.
1: 그냥 뭐 영화에서 감명 받은 것도 있고
2: 아,
1: 주변에서 이제 또 약간 연애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감명 받은 것도 있고 해서 갑자기 피아노를 혼자 방에서 치다가 감명이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제가 같이 이런 곡을 주고받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이 노래 어떻냐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멋있게 이제 R&B로도 바꿔주고 해서 탄생한 곡입니다.
0: Well, thank you so much. So me, nothing happened to me actually. I got inspired to write this song after watching a movie and hearing stories from my friends who were in a relationship back then. So it was written from a third person perspective and after hearing all those stories and getting all inspired, I was sitting in front of my piano going through chord progression, started working on the melody lines, and sent the draft over to one of my friends who's usually doing the arrangement part of my music, and that's how this song was born. And at first, this song was written in the form of ballad music.
2: 맨 처음엔 발라드로 만드셨다면서요?
1: 맞아요.
2: 한번 발라드 버전과 R&B 버전 들어볼 수 있을까요? Can we hear these two different versions?
1: 아, 그럼요.
2: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노래로요?
2: 네.
1: 발라드 버전은
2: 오케이.
1: 곁에 있을게 그래도 괜찮을까 이거고요.
0: Yeah. I'm telling you everyone, I mean she's still 19 and she has the skill of 40-year-old. That's how good she is.
2: 그리고 한번 R&B도 한번 들려주세요.
1: R&B는 네. 이제 You're the only one 해 왜 내게 그런 말을 했고 이런 느낌.
0: 와 아니 진짜
1: 감사합니다.
0: I'm speechless right now. Thank you so much for that. Anyway, with that,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actual thing.
2: 자 이제 그러면 제대로 네. 본판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 네.
2: 이번에는 다른 노래를 일단 들어볼 거예요.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 Taken이라는 노래인데
1: yeah.
2: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1: 이 노래는 네. 이제 시계를 좀 보다가
2: okay.
1: 이게 시계는 5분 그리고 1시간 초 이렇게 단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시간이 존재할 텐데 왜 사람들은 그걸 봐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만든 곡이고 이것도 또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0: Okay, so it's a love story and she used the thing clock as a metaphor to describe the love relationship. And when she was looking at the clock, she all of a sudden started thinking, since clock have this different measurements, minutes, hours, and seconds, even when we look at clock, we look at it with a different perspectives, but how do we always have fixed perspective when we are in a love relationship? That reflection is what she got inspired to write this song. All right, with that, 자 그럼 들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준비 부탁드릴게요. I'm 네. gonna give you a couple minutes to prepare. 준비 뭐 할 거 있어요?
1: 화이팅!
0: Oh, wow! All right, let's have a listen. We have Taken live in the studio by Slowly. Enjoy!
1: Enjoy!

0: 와 잠깐만 진짜.
1: 아, 난 진짜 저는 슬로리 씨가 과연 20대 후반에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지가 너무나 기대가 돼요. Like she's so good that I really look forward to what kind of vocalist she's gonna become by the time she reaches her late 20s. 20대 후반까지 목표가 혹시 있어요? Is there a goal you would like to achieve by the time you turn 29?
0: Billboard.
1: Okay, well thank you so much. Billboard. All right, well then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one. 자, Wait For Me가 왜 아쉬웠었나요?
0: 일단 제가 많이 안 해본 장르였고 전통 발라드 장르였어요. 그래서 엄청 긴장을 해서 이게 평소보다 노래를 많이 잘 못해서 점수를 되게 아쉽게 받았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1: Oh, that's mainly because I wasn't really used to this ballad genre since I'm not used to it. And I got the low score out of this stage. That's why I have the most regret from that stage.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 이걸 한번 해봐야겠어요. If I could add one more ability to my skill set, it would be teleportation. 만약 나의 능력치에서 한 부분을 추가한다면 나는 순간 이동을 할 거예요. 순간 이동. Where would you like to go?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0: 일단 이동할 때 요즘 잠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동할 때 그냥 이렇게 다른 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1: 아, 오케이. 근데 잠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바로 잠을 안 자고요?
0: 아, 잠을 자고? 아, 이제 나가야 되는데 아, 귀찮다. 왔다, 도착했다.
1: 아, 그러면 약간 이건 순간이동이 아니고 약간 모든 일을 그냥 스냅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So it's not exactly teleportation, but she would like the ability to get the hassles done by just snapping. So for example, she tends to sleep a lot, and whenever she wakes up, she's all hazy, like, I don't want to do this. I feel like everything is such a hassle. And with one snap, all the things that like that's lined up is done. That's the kind of ability she wants.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순간이동을 할 수 있다 칠게요. 그러면 어딜 가고 싶으세요? Where would you like to go if you had the ability to teleport to some place?
0: LA.
1: LA?
0: Yeah.
1: Okay, why?
0: Because 제가 미국을 너무 가보고 싶은데.
1: Oh, come on, you can speak in English. Give it a go.
0: I want to go America.
1: Okay. Because?
0: Because.
1: Yes?
0: I love America singer.
1: Okay, well, thank you. Who would you like to meet the most?
0: I love Lay.
1: Lay?
0: Lay.
1: Lainey or
0: Lay?
1: Lay. I'm sorry? Lay라는 가수가 있는 거?
0: Yeah.
1: Okay.
0: 요즘 되게 핫한.
1: How's it spelled? Spell his name out.
0: R-A-Y-E.
1: R-A-Y-E. Oh, Ray-A, Ray. You mean. All right, thank you so much.
0: Yeah.
1: So what's your favorite song from him?
0: Where is my husband?
1: Where's my husband? Yeah. Well, thank you so much. I hope she gets to collab with this artist in the future. Now, we are going to. 아니, 나 한번 데모 같은 거 보내볼 생각 해봤어요. You ever consider sending a demo or something?
0: 지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그니까 데모 보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한번 해봐.
1: Because nowadays, a lot of artists tend to link up through their social media, and it's doable. We're in 2026 now. 지금 요즘에 안 그래도 소셜 미디어로 커넥이 되는 경우가 맞아요. 너무 많잖아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목표로?
0: 네, 내년
1: right,
0: 목표로.
1: Well, thank you. Now, on to the next one. I feel happiest when people tell me that I'm the youngest genius. 나는 최연소 천재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막 히히 해져요.
0: Yeah.
1: 마지막으로 누가 최연소 천재라고 불러주셨나요? Who called you by that?
0: 제 기억에는 임재범 선배님, 아니다. 이혜리 선배님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일단 많이들 그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1: Okay, so I felt honored to be called by the youngest genius by all the judges who were there during Sing Again. Well, 그러면 이 칭찬 말고 다른 뭔가 칭찬을 들을 때 기분 좋은 거 말고 내가 뭘 할 때 기분이 좋다 이런 거 있어? 뭐 취미나 이런 거. Is there any other thing that make you happy? Like maybe a hobby or?
0: 저는 그게 맥주 한 캔을 딱 까서 곡을 쓰는 걸 좋아해요. 기타로.
1: 성님. You gotta be taking care of your health, my friend. So, I like it when I pop the can of a beer and start working on the music. 그러면 그게 I guess it's one way to get inspired.

0: 음악을 쓰고 계셨나요 요즘은?
1: 요즘은 약간 여름 밤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곡을 쓰고 있고요. 일렉 기타로만 하고 있는 그런 love song.
0: Okay, it's gonna sound amazing. Yeah. So I've been working on this song with summer song that's gonna fit the mood of summer evening using only one electric guitar. Electric guitar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네. 누가 제가 어디서 그런 걸 봤어요. 그 Haze 애매해. 이거 어쿠스틱 버전 꼭 내라는 아~ 반응을 봤어. So I saw one of the comments on the web after you released the song 애매해 Haze. One of the listeners were saying you have to release the acoustic version of this song. And what's holding your back to release that version? 왜 그 노래를 그걸 갖다가 안 내신 거예요, 어쿠스틱을?
1: 일단 90년대 R&B 느낌을 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두 개 다 내면 좋으니까.
0: 아, 오케이. 그럼 미래에 내시겠다.
1: 네.
0: All right. Thank you. So, for this time, at this moment, I wanted to focus on the 90s R&B vibe. But that's why I only released that original version. But acoustic version is going to be released in the future. So, look forward to it, whoever left that comment. 자, 그리고 다음 거. 아, 이건 스킵할래요. 이건 스킵하고 이거 갈래, 이거 갈래, 이거 갈래. 잠깐. 자, 내 노래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오랫동안 서서히 오래 봅시다. Alright, let's see each other for a long period of time. Slowly is what you want to say to the fans, yes? 그러면 팬들이 Slowly에게 좋아하는 점이 뭔 것 같아요? So what do you think is your charm that a lot of fans fell in love with you?
1: 약간 평소에 말할 때나 이럴 때는 되게 엉뚱하고 되게 약간 어린 것 같은데 노래할 때 이제 변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Okay. I think it's mainly because of the contrast that I have between when I speak and when I sing. When I speak, I tend to sound a little bit random and a little bit funky, but when I start singing, I tend to become a monster.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we're going to have a listen to another live performance from her. 자,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올 겁니다.
1: 네.
0: 이제 때가 왔어요. It's time for you to perform your latest single.
1: Yeah.
0: It's called 제목은
1: Haze and 애매해.
0: Okay. And what would you like the listeners to focus on when listening to this song? 그럼 리스너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 집중하세요 하는 게 뭘까요?
1: 하나의 단어 문장이 있는데요.
0: Okay.
1: 그 문장이 습관처럼이라는 문장인데 그게 제일 말하듯이 공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Okay, so there's a line from the lyrics that goes 습관처럼 translates like a habit. And since I perform that line as if I'm actually speaking, I believe that line in specific will resonate with the listeners a lot more compared to others. 자, 그렇다면 들어볼까요? 네. 물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1: 한번 먹고 하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목도 풀어도 돼요, 막. 다 해도 돼요. You can do all the things you want to warm up your vocal. Guys, you know the drill. Please send us how you feel about our live performance during the next song break. All right? 준비되셨나요?
1: Yes.
0: All right, let's hear it. We have 애매해 Haze live in the studio by Slowly. Enjoy.
1: Enjoy.

0: Wow, that was Emma Hayes by Slowly. You know what? I was really surprised after hearing her live performance that she knew how to manually tame the transients of every phrases using only her breath control. 아니, 숨만 가지고도 그렇게 앞에 트랜지언트를 갖다가 조절을 갖다가 해내는 게 와, 진짜 알고 하는 거예요? Like, are you doing it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1: 알고 하는 것보다는 그 노래에 약간 BGM이 나오면은 네. 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So she's natural, guys. She's doing it unconsciously. She's just trying to do whatever fits the mood of the instrumental. Wow. 아니 진짜 너무 사람들도 다 지금 할 말을 잃은 것 같아. 그냥 다 이러고 있어요. 눈이. Like everyone's like, what did I just hear? That was amazing. Wendy says, Welcome to the playlist song. 오늘부터 이 노래를 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합니다. And Chris 3 goes, Wow, outstanding, wonderful vocal. Well, thank you so much. Glad you guys enjoyed. And Anega says, 가사가 오래 마음에 남아요.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And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go through the questions from the listeners. Guys, it's not too late. If you have any questions for her, now's your chance. Start dropping a comment on YouTube. 자, 이제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저희 이메일 통해서도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Now, on to the first question. This one comes from John. It says, Congratulations on starting university this year. Do you have any tips or advice for younger people who hope to pursue the same career? But are you serious to younger people? She's still 19 and you keep asking this person for an advice. 하지만 네. 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아, 뭐 초중고 학생들 친구들 지금 하는 거에 약간 고민이나 이런 게 많겠지만 의심하지 말고 뭐든지 do it.
0: Oh, all right. So she said, whoever's still studying in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I have one advice for you and one advice only. That is to never doubt yourself. Just do it. Well, thank you so much. 아니, 그리고 되게 궁금했던 게 어머님, 아버님의 반응이 좀 어때요? So what's the reaction of your parents after you making an official debut as a singer?
1: 처음에 딱 그때 싱어게인 딱 첫 촬영하고 이제 All Again 받고 집에 갔을 때 엄마한테 거짓말 쳤어요. 아 떨어졌다.
0: 왜요?
1: 그냥 그냥 아 떨어졌다 네. 하고 한 시간 뒤에 엄마한테 다시 붙었다. All Again 받았다. 그러니까 엄마 울었어요.
0: 와 대박. So when she was on the show Sing Again after receiving this All Again, that's pretty much that's basically all pass from all the judges as she told her mom that she got eliminated from the show and she lied just because she wanted to and after an hour she told her the truth that she made it to the next round and her mom started crying. Well, what did you feel? 뭘 느끼셨나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우시는 모습을 보고
1: I'm so funny.
0: What?
1: 재밌다.
0: 자, 정말 흥미롭군요. 정말. 자 어쨌거나 어머님 듣고 계시다면 정말 훌륭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So mom, if you're listening to the show right now, you have such a wonderful daughter. Now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Camellia and it says, Out of all the performances you've done, which one made you the most nervous? 지금까지 해본 공연들 중에 제일 긴장했던 공연이 무엇이에요?
1: 너무 많은데 Four Seasons.
0: Four Seasons.
1: 그거 할 때 너무 그 무대 할 때 너무 고민을 했어. 아 긴장을 했어요.
0: By the way, that's the stage that she got most praise from the judges. That's the stage when she had to perform Four Seasons 하게, and that was the most nervous stage for her. And that is because
1: 왜냐면 제가 두 번째 순서였는데 앞에 저랑 붙는 오빠가 너무 잘해서 이미 심사위원 분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아 뭐야 너무 잘해. 그 이렇게 된 거 계속.
0: All right. So I had to go up against this guy who had to perform before me, and turns out that guy threw a wonderful performance, and everyone was so thrilled, and I was overwhelmed to perform right after that.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 말고 제일 긴장이 안 된 무대는 뭐였어? So what was the most least nervous stage for you?
1: 제일 긴장이 안 됐던 거.
0: 네. Okay. 과연 무엇일까요?
1: 다 긴장을 너무 해서 Alright. 긴장이 안 됐던 건 사실 없었는데
0: 예 yeah.
1: 언더커버
0: 오케이
1: okay. 1라운드 첫인상
0: ah,
1: 했을
0: okay,
1: 때
0: okay,
1: 제일
0: okay.
1: 긴장 안 됐어요.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o every stage has been very nervous to a certain degree, but if I were to choose the least nervous one, that'd be when I was performing 첫인상 first impression through the show Undercover. Well, thank you so much. By the way, I'm honored to see that stage with my own two eyes within the studio then. 저는 그 무대를 갖다 직접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죠. 자,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게요. Moving on to the next one. This one comes from Yeah, Yeah, Yeah. And it says, now that you've officially become adult this year, how would you like people to remember you in the future? And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achieve along the way? 자, 이제 I don't see the relationship, but 어른이 되셨으니까
1: 네.
0: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1: 그냥 와, 걔 그 어린데 노래 잘하는 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0: 진짜 멋있다. So she said, nothing fancy. I want them to remember me as that kid who's young and good at singing. Really? 진짜 딱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뭐 이루고 싶은 거 아까 서재페 Soul Jazz Festival and placing your song to the billboard. Is there anything else you would like to achieve? 뭔가 다른 거.
1: 다른 거? 네. 어딜 가도 제 노래가 나오는 그런 시절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
0: I'm sorry?
1: 약간 어디 가게를 가도 제 노래가 나오고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어디 뭐 TV를 돌려도 제 노래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0: 그건 무조건 가능하지. 아, 솔직히 그 실력인데 나 이런 얘기 아무한테도 안 해요. 진짜로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She said, I would like my songs to be streamed no matter where I go, whether it be a cafe, whether it be a restaurant, or even when I'm on the street. By the way, I'm so proud of you, man. 진짜 자랑스러워. 진짜 멋있어. 너무 멋있어. 자, 어쨌거나 이제 와 시간이 다 돼가네. 빨리 하나만 더 해야겠다. Holic says, which artists or songs do you listen to the most these days? 자, 한 곡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거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1: 제일 많이 듣는 거
0: yes.
1: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 mm-hmm. 님의 Oscar Winning Tears 라는 곡.
0: Oscar Winning Tears by Rai is the song that she's been listening to the most, guys. Well, thank you so much. 자, 이제 앞으로 한 40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라디오너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헤이즈 MA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노래도 많이 많이 낼 거니까 솔로울리라는 가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Alright, thank you so much. She said,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today's episode of Radiantness. And please show lots of love to my recent single, Haze Emehe. And I'm going to try to release as many quality songs as possible in the future. Well,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hrough tonight. With that, we're going to stream the last track and call it a day. The last track is called 사랑인 걸까? The Shape of Love, produced by Hwang Hyun from Mono Tree, performed by Slowly.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o, along with today's special guest Slowly. 자 이제 3, 2, 1 하면 바이바이 할 거예요.
1: 네.
0: 3, 2, 1 바이바이.

0: It's time for Brunch Club, where we meet trending figures. Now, today's guest has made an incredible journey from winning an Olympic silver medal in women's field hockey at the 1996 Atlanta Olympics to becoming a champion of Korea's traditional liquor. Her premium 약주 남다오다 won the 2025 Korea Liquor Awards Grand Prize. Please welcome the CEO of Taenjeong Doga, Choi Eun-kyung. Hello and welcome.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All right,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first? 먼저 크런처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술을 빚고 있는 최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0: Hello and welcome. So that is CEO 최은경, who is brewing alcohol back in Busan. And like you just mentioned, you came all the way from Busan. Taenjeong Doga is in Busan. And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such a long trip to come to our show.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술도가 Taenjeong Doga가 부산에 있잖아요.
2: 네.
0: 오늘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Oh no, it's our pleasure. She said thank you for inviting, but it is our pleasure to have her here. Now, I wonder first, what does 태인정 도가 mean? What's the meaning behind it? 먼저 태인정 도가의 의미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뜻이죠?
2: 저희 집 아이들 이름을 한 자씩 따서 도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0: Oh, so it's actually the syllables from her children's names. 네.
2: 네, 저희 그 술을 빚을 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을 이름을 걸고 정직하고 정성스러운 술을 빚자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된 도가 이름입니다.
0: Oh, so it's a pretty simple sort of name with a simple meaning, the syllables of her children. And because it is the name of her children, she wanted to create alcohol that is really pure and honest. Authentic. Oh, interesting. All right. Well, I heard you intentionally don't have a sign, like a sign outside your brewery. Is there a reason for that?
3: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술도가 간판을 따로 걸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이유가 있을까요?
2: 처음에 술도가를 처음에 하려고 술을 빚기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저희 아저씨가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0: Okay. So they didn't begin to create a brewery at first, but her husband really likes alcohol.
2: 그래서 집에서 술을 빚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그러면 나를 술을 빚어줄 수 있는 공간을 얻어줄 테니 술을 좀 많이 빚어달라. 그래서 이제 공간을 이제 얻으러 다녔어요. 이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공방이죠. 공방 술을 빚는. 근데
0: So it's a separate sort of room for her to brew her alcohol because when she first started making it at home, she didn't have enough space there. And her husband said, you know what? I'll find some extra space for you outside. Why don't you bring or make more alcohol for me there?
2: 이왕이면 좋은 술 빚어서 남들하고도 좀 나누자. 내 지인과도 나누지만 이제 이 술을 먹고 싶은 사람한테도 판매도 하면 어떻겠냐.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습니다.
0: 그렇게 조금 조금씩 네. 시작된 거군요. And then she thought, after making this good brewed alcohol, why don't you share it? Why don't we share it with people we love around us? And that's how it began, the whole brewery, from a very simple sort of intention. All right. Well, what kinds of traditional liquor, I guess, do you produce in that working area?
3: 대표님의 양조장에서는 그럼 어떤 술이 지금 제조되고 있나요?
2: 저희 전통도 중에 맑은 술을 약주라 그러고 네. 탁한 술을 탁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주 한 가지, 탁주 두 가지. 도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0: Oh, so they create 약주 and 탁주 in their brewery. 약주 would be the clear alcohol, and 탁주 is the not clear alcohol that we call in traditional Korean alcohol. And they create one type of 약주 and two types of 탁주. And one of, I guess, the key sort of, or most popular sort of type of alcohol that is 탁주 would be the 막걸리 or the rice wine that we all know of, right? Oh, okay. I see. Well, I guess a lot of international tourists would visit your brewery too, since it is in Busan. Do many of them visit it?
3: 해외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는 도시가 부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광객들도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양조장 찾는 관광객들 있는 편인가요?
2: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네. 이제 만들어서 뭐 판매를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는 걸 전혀 하질 않았어요.
0: So she didn't do any marketing at all because she did not intend to sell the alcohol that she created from the beginning. So not many international tourists visit.
2: 저희 양조장을 찾아주신 분들은 저희도 몰랐는데 저희 술이 도수가 22도거든요.
3: 아, 그렇죠.
2: 발효주로 22도가 과연 어떤 술이냐. 이게 22도로 나와서 맛이 있을까? 22도가 나온다고? 이게 정말이야? 하고 궁금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0: And the people who usually find their brewery is people who are curious to know how is their alcohol 22 degrees in terms of alcohol volume, because it's not easy to do that or make that through natural fermentation. Yeah, well, I think many crunchers who love alcohol, including myself, traditional alcohol,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your visit. So let's talk more through the keywords now.
3: 술에 관심 많은 우리 크런처들이 오늘을 상당히 많이 기다렸을 것 같거든요. 키워드와 함께 얘기 더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시겠어요?
0: The first keyword is tradition. Okay,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3: 어떤 의미를 담아서 골라주셨죠?
2: 전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처음에 술을 빚을 때 전통 그러면 고집 이게 맞아 이것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전조들이 해왔어 이렇게 처음에 받아들였었거든요.
0: 그렇죠. So when it comes to tradition, we often think we have to stick to one sort of opinion, or you tend to be quite stubborn. You keep what has been original till the end.
2: 근데 고창에 가서 이제 제가 술을 정말 많이 배우러 다녀봤어요. 양조장도 많이 찾아다녀보고 이제 교육관도 다녀보고 했는데 뭔가 와닿는 게 없었어요.
0: Oh, but even though she went around this place, that place, different breweries to learn about alcohol, she didn't really, nothing really stayed with her.
2: 그 채워지지 않는 걸 찾다가 우연히 이제 고창을 가게 됐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막걸리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상원 선생님께서 이제 네. 강의하는 걸 듣고 아 전통은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었죠.
0: Oh, and she went to 고창 and there is a 막걸리 school where they teach brewery and she met a teacher named 이상원 and she realized what tradition really is about. Oh, interesting. All right, so moving on then. You retired after being a field hockey player. And you devoted your life to that in your early days, right? So it must have been quite emotional to sort of change your career to 네. do something else. How did you feel?
3: 지금 이 술도가 대표를 하기 전에는 필드하키 선수셨잖아요. 네. 은퇴 당시로 돌아가서 평생을 바친 이 그라운드를 떠나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2: 그때 기분은 시원하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네. 모든 걸 할 때 미련이 남으면 아쉬움이 남으면 그걸 털고 나올 때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3: 맞아요.
2: 생각합니다.
3: 맞아요.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뜻이기도 네. 하겠죠.
2: 저는 타고난 운동선수가 아니었어요. 운동도 우연히 이제 중학교 때 시작을 했었고 운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주목을 받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발 한 발 정말 열심히 남이 한 발 뛸 때 두 발 뛰고 남들이 놀 때 더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정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0: Oh, so she wasn't a born athlete when she was a field hockey player. So after she retired, she felt really relieved in a way because she wasn't a born athlete. She had to try extra harder compared to other people. When others ran one time, she would run twice as much. That's how much effort she felt, and she felt relieved after retiring.
2: 그래서 미련 없고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뿌듯하게 은퇴를 했습니다.
1: All right. So she has no regrets at all because she's put in everything that she had into being a field hockey player. All right. Well, after being an elite athlete, what surprised you the most after entering this new world of brewing as a beginner?
3: 국가대표까지 한 이 대선수가 새로운 장르의 초보자로서 전통주라는 세계에 뛰어들었을 때 느낀 가장 좀 신선한 충격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2: 굉장히 이 발효라는 데에 대한 매력이 있었어요.
1: Fermentation. 네.
2: 처음에는 그걸 몰랐었죠. 그냥 네. 뭐 우리 간장, 고추장도 다 발효 음식이잖아요. 네. 단순하게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한번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는 알 수, 그러니까 내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의 바깥에 어떤 결과들도 많이 나와요.
1: So one of the unique charms of fermentation is you can't expect what the result is going to be. In Korean food, like seasonings, whatnot, 고추장, 된장, all these are like fermented seasonings. But when it comes to liquor, fermentation is applied in the same way. So if, after you ferment something, you don't know what it's going to turn out to be.
2: 우리가 기계로 짓고 사람이 하는 일은 예상이 되잖아요. 네. 실수라면 불량이 나오고. 근데 미생물이 하는 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1: So if you do things with machines and technology, the results tend to be quite clear, right? And if you make a mistake, errors occur. But with fermentation and with microorganisms working,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turn out to be the result. And that is the charm.
2: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만들 때 어떤 그러니까 결과치가 나올까? 그리고 내가 예상을 했을 때 이게 가능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게
3: 희열을 느끼고
2: 희열이 느껴지죠. 그리고 아, 이게 되네.
1: 그런
2: 매력이 있어요.
1: So the unique charm of fermentation is if something turns out the way you expected it to, then you feel a sort of satisfaction and happiness. It makes you keep going to try it again and create something again in the same way. Oh, amazing. All right. Well, what kind of journey, I guess, did you go through to learn the craft? You told me that you visited different breweries. Is there any other sort of things that you did?
3: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을지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 앞서 뭐 고창도 가셨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2: 처음에는 한 7년 동안 그냥 독학으로 그냥 술을 빚어서 마시고 이제 나눔을 했었는데 어느
1: For 7 years she learned it alone and shared it with the people around her.
2: 저희 이제 아저씨가 신랑이 이렇게 술이 좋으면 서로 이제 나눔을 하자. 판매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 아까 공방을 차리듯이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볼 때는 우물 안에 개구리다. 우리는 좋지만 더 좋은 술을 빚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 Oh, okay. So for 7 years, she learned how to brew alcohol herself, and then she shared it with the people around her. And her husband and her thought, you know what? Let's make it bigger because right now it's just our world is too narrow. You know, sharing the alcohol with just people around them, their neighbors, and that's how their whole different journey began.
2: 정말 잘 빚는 분들도 많고요. 네. 정말 전통주라는 이 세계가 정말 깊더라고요. 아, 우리가 아는 거는 진짜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뭐 술을 잘 빚는 명인이 계신다 하면 찾아가 보고 교육기관도 찾아다녀 보고 열심히 아마 정말 열심히 둘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
1: So she met different masters of brewing who are known to be really good at brewing alcohol, and she took classes. Her and her husband just started traveling everywhere to learn more about brewing.
2: 그래서 이제 서울도 다니고 광천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고창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술에 대한테 이제 큰 충격을 받죠. 우리 속된 말을 써도 될까요? 우린 말하죠. 이제 거기서 강의를 딱 듣고 네.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돌 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1: Oh, okay. So she and her husband traveled to 강원도, 전라도 province, whatnot, and then ended up being in 고창, took a class there, and she felt that moment of enlightenment right there.
2: 네,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거기에는 누수련이라서 누룩술 연구회라는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누룩술로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 술들을 빚어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1: And they also explored how to experiment with yeast making alcohol through fermentation. And they even have a group that studies that whole process as well.
2: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인문학도 우리 네. 술에 대한 인문학도 듣고 이제 뭐 우리가 도량법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우리 선조들이 썼던 도량 지금은 그게 미터법으로 다 돼 있지만 옛날에는 네. 골마다 그다음에 도시마다 이 모든 게 그 도량법이 틀렸던 거예요. 그거를 모두 모아가지고 근사치를 해서 이제 이상훈 선생님께서 교육을 해주시는데 술이라는 거는 술을 빚는 사람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우리가 집에서 김치 담 거죠. 저희 네. 가양주 문화는 말 그대로 가가호 집에서 술을 빚는 문화였어요.
1: All right. So in the past, they had different measurement methods for alcohol as well. And depending on the household, in fact, in the past, each household, they created their own alcohol. You know, how we make kimchi these days in different households, each households.
2: 그래서 술이 각 집마다 맛이 틀리고 각 집마다 비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술을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빚었을까? 주방문을 처음 보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 주방문대로 술을 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고 그 시대에 그 선조들이 그 주방문에 담겨 있는 건 굉장히 과학적인 게 많이 담겨. 이 시대에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든 그런 깊은 것들이 많아요.
1: Okay, and through learning, she realized that the whole process of creating alcohol within different households, it has a very scientific ground behind it. And that's what she learned through that program with Lee Sang-won in 고창. Oh, 네. Very interesting.
2: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통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통이 내 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옛날과 지금과 환경과 모든 그 식문화가 틀리잖아요. 그 다음에 곡식도 틀리거든요.
1: 네.
2: 그 다음에 기온 환경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방문을 가지고 지금의 환경에 맞는 개성 발전. 우리가 옛날에 카폰이 지금 핸드폰 됐듯이 그걸 가지고 빚어서 술을 만든 게 아니라 맛있는 술을 빚는 게 개성 발전이다. 그게 전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1: I see. And her answer to what tradition truly means is creating delicious alcohol based on the different techniques that different households may have had when brewing their own alcohol. And that depends on the whole environment, the surrounding conditions, whatnot. And that is why it is a very scientific sort of process. All right, moving on then. Do you remember the very first liquor or that you successfully brewed? And what did that moment feel like?
3: 가장 처음 만들었던 술, 대표님, 기억나세요? 완성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2: 처음 술은 실패했습니다.
1: 아, 처음 술은 실패하셨고 the first was a failure. When was the successful one? 네.
2: 그 이제 어떤 페스티벌을 갔는데 누룩을 네. 판매를 하는 거예요.
1: 오, 네.
2: 그래서 아, 누룩 술을 자꾸 빚어 달라 하는데 한번 빚어 볼까 하고 빚어 봤는데
1: 네. So she bought yeast from one of these festivals and because her husband said, "Can you please make alcohol for me?" she tried it.
2: 그 포장지 뒤에 레시피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 네. 이제 그대로 술을 빚었어요.
1: 네.
2: 근데 술이 열흘 한 12일 정도 되니까 술이 익었더라고.
1: 네. Okay, so they had the guidelines like the recipe behind the yeast that she bought and she just followed that. After 10 or 12 days or so, the alcohol was well fermented.
2: 그래서 술을 딱 걸러서 이제 신랑한테 줬는데 신랑이 아, 술은 맛있는데 너무 시다.
1: And she served it to her husband, but he said, "Ah, it is okay, but it's too sour," is what he said. Bitter.
2: 그냥 신맛만 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느냐? 조금 오기가 나더라고요.
1: 그러게요. 약간 도전, 챌린지를 준 것 같은데. And her husband said, "Why don't you make it a little less bitter and sour?" And threw a challenge at her. Can you try and make it again?
2: 네, 인터넷 서치를 계속 해봤어요. 네. 봤더니 계량 누룩과 이제 전통 누룩의 차이를 적어놨더라고요. 전통 누룩으로 술을 빚으면 이제 감칠맛도 있고 단맛이 올라오고 산미가 작고 네. 계량 누룩으로 빚으면 산미가 높고 젊은 사람들이 좀 깔끔한 맛이 아, 난다.
3: 그럼 이게 계량 누룩이었던 거네요.
2: 아니었어요.
3: 오케이. What's
1: so what's interesting is with yeast, there's traditional yeast and modified yeast. When you use traditional yeast to brew alcohol, it tastes less sour and deeper and sweeter. But with the modified yeast, it tastes a little more sour and suits the palate of younger people. So I thought, does she use the modified yeast? But she said no. 그러면요?
2: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전통 누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통 누룩이 뭔지, 이제 계량 누룩이 뭔지를 그때 알게 되었고, 아. 그래서 전통 누룩 판매가 되는 이제 스토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1: 아, 그래서 okay. So she searched the internet to find and buy traditional yeast.
2: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저는 그때 좀 단순했어요. 판매한 사람들이 빚을 거라 생각을 했죠.
1: 아.
2: 그래서 그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네. 문의를 했죠. 이 술을 이걸 빚으면 술이 레시피를 좀 가르쳐 달라. 네. 그러니까 그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빚었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1: 왜 이걸 그대로 뒀냐?
2: 아니요. 어, 다른 네. 분들인데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술을 빚으니 신술이 나오더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산도조절제를 넣어라.
1: 오, 하나씩 다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었네요.
2: 네.
1: So, 은경, she tried to make another alcohol with traditional yeast, but it turned out to be sour, right? So she complained to the people who sold the yeast, saying, why is it sour? I follow the guidelines, the recipe. And they said to add something that will control the sourness of the drink.
2: 아. 그래서 산소조절제를 넣고 빚을 같으면 집에서 왜 술을 만들어 먹느냐 제가 또 따졌어요.
1: So she complained again. Why would I brew alcohol at home if I had to put in that sour modifier?
2: Whatnot. 지금 생각하면 그분한테 되게 죄송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오. 찾아보다 보니 인터넷에 블로그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누룩 명인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행사를 했는데 이제 술을 빚었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찾아봤죠. 또.
1: Oh, okay. So she did even more searching. Thinking back, she's a little bit sorry to the people who sold the yeast and complained to. But later she searched a blog and there was a master in yeast. And that's when she gained more information related to traditional yeast.
2: 그분 이제 그 이름을 해서 누룩을 찾아봤더니 스토어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거기 누룩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1: Wow, and there were different types of yeast in the market that was recommended by the blog.
2: 그래서 이제 또 전화를 드렸죠. 제가 초보는데 이제 막걸리를 담아 먹으려 한다. 어떤 누룩을 쓰면 되느냐? 그리고 레시피는 어떻게 되냐? 또 문의를 했죠.
1: And she asked which yeast could I use and what recipe should I follow to that market.
2: 그러니까 보통 그 막걸리를 빚을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쓰는 조곡을 쓰면 되고 물량을 줄여서 빚어라. 말씀을 해주시. 좀 틀리네. 그리고 물량을 줄여서 빚고 난 다음에 걸러서 가수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빚어봤죠.
1: Oh, and they told her to use a yeast called 조곡 and control the amount of water that you use. Ah, I see. And she thought, oh, this recipe is a little different, and that's how she created a better alcohol for herself.
2: 술이 나오는데 한 두 배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실패를 한 줄 알았죠.
1: 네.
2: 왜냐 앞에는 한 10일 정도 났는데 얘는 한 25일? 거의 한 달을 걸리더라고요.
1: Oh, it took like 25 days. So she thought it would have been a failure, but it wasn't. 그럼 성공을 한 거네요, 이 과정 끝에.
2: 네, 그래서 걸렀는데 너무 달고 맛있는 술이 나왔어요.
1: Wow. So in the end, it turned out to be so sweet and very delicious.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 과정 끝에.
2: 제가 가수를 해서 주려고 하니 저희 아저씨가 왜 맛있는 술에 물을 타냐. 맛있는 건 맛있는 대로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1: I see. And she wanted to dilute it before serving it, but her husband said, "This is so delicious. Just give it to me without adding extra water." Wow. I want to try it too.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은데 네.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고 혹시 대표님께서 추천하고 싶은 곡이 좀 있으실까요?
2: 제 청춘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1: Okay. And what's the reason for choosing this song? 이유는요?
2: 이렇게 50대가 되어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 20대, 30대가 정말 황금기였더라고. 30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나간 청춘이 좀 많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1: Oh, wow. So at this point, talking about alcohol, brewing, although I'm alcohol-free right now, I feel a little bit tipsy somehow talking to her. And she told us that she would like to recommend a song called 청춘, or Younger Days by 산울림. And the reason is, thinking back after she has now become in her in mid-50s, the 20s and 30s, the younger days, the youth days, was really precious, and she misses those days. And this song reminds her of those days. Well, let's take a listen to 은경's pick. This is 청춘 Younger Days by 산울림. We'll be back for more conversation later.

0: We're back. Today on Brunch Club, we're joined by Liquor Master Chaeun Kyung. And it's time to open up the second keyword, which I will do.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ta-da, fermentation. Why did you choose this keyword for us? I mean, it is key when brewing, but can you tell us mor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아 고르셨을까요?
1: 발효라는 거죠.
0: 네.
1: 제가 술을 하다 보니 술은 발효잖아요.
0: 그렇죠.
1: 발효에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연결된 고리들이 다 연결이 다 있어요. 술에는 이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발효 3대 발효라면 알코올 발효, 유산 발효,
0: 네.
1: 그다음에 초산 발효.
0: Okay, so there, everything when it comes to brewing alcohol is about fermentation, right? And there are three types of fermentation in the world: alcohol fermentation and two other types that uses bioorganisms and those that don't use it. Oh, all right.
1: 네, 그리고 발효는 그 나라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김치를 봐도 서울 김치 틀리고 전라도 김치 틀리고 다 틀리죠.
0: 네.
1: 발효가 그런 거예요.
0: 아.
1: 세계적으로도 뭐 치즈를 잘 만드는 나라, 그다음에 술을 하는 그런 것도 그 지역의 특성에 다 묻어나 있거든요.
0: 그러게요. 사용하는 네. 재료도 그렇고. 네. So when it comes to fermentation, whether you make alcohol, kimchi or cheese, it reflects the culture of the region that food has been made in. When it comes to kimchi, the 전라도 province kimchi and 경상도 province kimchis are different, and cheese is the same too.
1: 그런데 발효에서도 발효가 있고 부패가 있어요. 발효는 몸에 사람 몸에 일어온 거. 부패는 똑같이 이제 발효가 미생물이 하는데 이건 사람 몸에 해롭잖아요. 발효와 부패의 차이가 뭘까? 그리고 이제 술에서 우리가 식초로 가죠. 술 다음에 식초거든요. 술로 식초를 만든단 말이에요.
0: Oh, interesting. So with fermentation, if you ferment it rightly, then it's fermentation, something that's healthy for us. But if it goes wrong, then it's just rotting, right? And after alcohol, if the fermentation continues longer, then you can make vinegar.
1: 우리나라 매주도 누룩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누룩을 띄우는 것도 발효를 시켜서 곡물을 발효를 시켜서 매주를 만드느냐 아니면 누룩을 만드느냐. 매주를 만들면 장이 되고 매주 이제 누룩을 만들면 술이 되고.
0: And what ingredient you use to ferment would turn into a different kind of food. If you use beans, dried beans, 매주, for example, it could turn into Korean traditional seasoning. And if you use yeast or leaven, then it turns into alcohol after you ferment it. Interesting.
1: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 이제 발효라는 게 전체적으로 술에도 들어가 있는 발효. 그래서 전체적인 발효 공부를 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지금은 매주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0: 와, 장을 또 만들어 보실 건가요, 혹시?
1: 그것도 이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술도 이제 좋지만 이제 이 포괄적인 발효라는 걸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0: So because everything seems to be linked and connected to each other through fermentation, she wants to learn more about fermentation, and now she is studying about these seasonings and 매주, like dried beans, which you can ferment to create different traditional seasonings. All right. Well, after years of dedication, your 약주 or clear alcohol 남다오다 won the grand prize at the 2025 Korea Liquor Awards. Congratulations for that. And here's a playful question for you. Which brought you perhaps greater joy, your Olympic silver medal or winning this award for your alcohol?
2: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남다오다로 수상을 하셨잖아요. 대상 심지어 네. 받으셨는데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그리고 주류대상 대상 어느 쪽의 기쁨이 더 크셨을까요?
1: 솔직히 메달이 더 크죠.
0: The medal for sure.
1: 제 청춘이 담겨 있는 그리고 맨 끝에서 정상까지 올라간 그 과정이 다 담겨 있는 결실이고요.
0: Yeah, the medal is all about her youth coming up from the bottom all the way to the top.
1: 술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0: 아하.
1: 주류 대상을 받은 건 이제 처음 시험을 통과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이 뭐 대상을 받을 때서 전국에 제일 좋은 술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2: So she received an award, a grand prize for her alcohol, but it's only the beginning. It's sort of like an exam and a test for her. And you can't say that this is the best alcohol, most delicious alcohol in the country, right?
1: 이제 청문을 통과했다.
2: 이제 시작이다.
1: 이제 시작이다.
2: So like she said, it is only the beginning.

0: English translation would be unlike anyone else and unlike yesterday. Oh, 남과 다르다. 어제와 다르다. 네. Oh, it's a simple sort of meaning. 네, 간단한 의미였군요, 상당히.
1: 한 곳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앞으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거.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거. 그걸 만들어 가자. 그런 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0: I see. So she created, used this name because she wanted to be different from yesterday, always get better and be better than other people. That is the meaning of her liquor, 남다 어다. All right, I think our crunchers would be quite similar. I mean, quite curious to know about the taste of this particular alcohol. Can you describe the main characteristic for us?
2: 우리 크런처들이 남다오다가 어떤 맛일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특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저희 남다오다 술은 도수가 상당히 높아요. 사람들이 이 도수가 과연 나오느냐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러면 술이 맛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0: Oh, so people might think it's not too delicious because it has a high volume. 그럼 한마디로 이 특징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아주 맑은 이슬.
0: Oh, okay. So very clear dew is what she said.
1: 예, 약주에서 느낀 이제 드시는 분들이 표현을 해주실 때 처음에 이제 마셨을 때 이제 도수가 높으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딱 마셨을 때 부드러운데
0: 오 맑네
1: 예 맑네 근데 이 술이 들어간 다음에 후미에서 올라오거든요 네. 술이 몸으로 퍼지면서 다시 후미에서 올라오는 맛과 향을 느끼면서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거 처음 느껴보는 느낌인데.
0: 와, wow, okay.
1: 그런 평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0: So after drinking this, people say, "Oh, wow, this is really smooth and clear, although it has a high level of alcohol." And at the end of it, the aroma comes up, and it's really delicious, rich and deep, is what she said.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last keyword now.
2: 이제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0: The last keyword is. Ta-da! To put down. Okay. What meaning does this one have? 어떤 키워드, 어떤 의미 담고 있는 거죠? 이 키워드는?
1: 이게 이게 자꾸 나이 얼마 먹었는데 이게 생각을 하죠. 40대가 넘어가고 주위에 이제 인연들도 정리가 돼가면서 이 또 나이 이게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고집도 생기고 아닌 건 버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비우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도 어렵더라고요.
0: That is 내려놓고. So true. 내려놓다, to put down. So as you age, she realized after passing her 40s, now in her 50s, if you don't empty yourself and put things down, you will only grow to be more stubborn, is what she thought.
1: 비워야 되고 내려놔야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새로운 걸 할 수 있다. 도전을 할 수 있다.
0: 그러게요. 네. So you have to put down yourself things that you have always clinched on and you have to empty yourself to accept new things, grow and to take on new challenges is what she thought. Well, you once gripped a hockey stick, you know. Now your hands are busy brewing liquor every day. When you look at your hands today, both your hands, what do you feel? And if you could speak to them, what would you tell them?
2: 젊은 시절에는 하키스틱을 꽉 쥐고 계셨고 지금은 술을 만들며 물 마를 날 없는 손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손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1: 고생했다. 고맙다.
0: You did well. Thank you is what she wants to say to her hands.
1: 칭찬도 해주고 싶고 격려도 해주고 싶죠.
0: She wants to compliment it and support it, encourage it as well. All right, well, between running a brewery and taking care of your family, you must be incredibly busy and 24 hours is not enough for you, really. But when you're simply just yourself, 최은경, what brings you the greatest joy is my next question.
2: 대표님께서 가정을 돌보랴, 술 빚으랴,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이 바쁜 와중에 오롯이 나, 최은경만의 시간을 누릴 때 가장 그 기쁜 즐거움은 뭘까요? 큰 즐거움?
1: 모든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때가 제일 행복.

0: any artist of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then K-Poppin'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for our artists and for our listeners with our tiniest stage. And today we have three of the members of CLICKBEE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클릭비입니다.
2: 반갑습니다.
0: 둘 셋이에요, 그게? 그룹 인사가 그거였어요? 없어요? 그냥 둘 셋 뭐 이런 거 없어요?
3: 저 있습니다. 우선 큰형님이 해주시면 저희가
4: 갑자기요? 네. 아니 저희는 따로 크게는 없었고
0: 없었고요.
4: 원래는 이제 태영 씨가 네. 이제 카운트를 하면 네. 둘 셋 하면 이제 안녕하세요 클릭비입니다 같이 하는 정도. 요즘 친구들처럼 뭐 이렇게 뭐
0: 구호 외치고 이러는 거 없었어 없었었군요.
4: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4: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우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클릭비 노민혁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클릭비 유호석입니다.
0: 저는 사실 호석 씨는 얼마 전에 뵀어서
4: 네,
0: 우리 거에 이제 솔로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제가 활동을 하면서 제가 데뷔를 할 때쯤에 그 이제 첫 한 바퀴라고 하죠. 이제 라디오라든지 방송을 할 때 이제 첫 한 바퀴를 돌 때. 제 첫 라디오 중에 하나가
4: 설마요?
0: 네.
4: 저희요.
0: 네. 그래서 그때 녹음 방송으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네. 오빠랑 되게 죄송했었던 선배님들한테 정말 죄송했었던 방송이었어가지고 저랑 멤버님이랑 네. 진짜 숙소 가는 내내 거의 울먹울먹거렸어요. 이유가 너무 긴장이 됐고 신인이고 그날 좀 추웠어요. 스튜디오가. 그래서 긴장됐는데 춥기까지 하니까 웃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녹음 내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의 인터뷰 내내
4: 웃으셨어요.
0: 계속 웃었어요. 그래서 오빠들이 옆에서 괜찮으세요?
3: 왜 그러지?
0: 왜 그러지? 괜찮으세요? 잠깐 끊었다 갈까요? 그래서 계속 여쭤보셨던 기억이 있는데 또 이제 제가 DJ이고 이제 게스트로 나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4: 아, 네. 하루 종일 웃다가 가겠습니다.
0: So I have a behind story to tell everybody. So when I was a rookie, we had our like first round of interviews and stuff like that that we did. And one of the interviews that we did was on CLICKBEE's radio at the time. And Yeonseok was one of the DJs. And I felt really bad. My member and I were almost in tears on the way home because we were so nervous that day that we started giggling. And the entire recording, we just kept giggling our heads off. And they were kind of worried that we were giggling so much. And it's a full circle for me because now he's in the studio. And I'm the DJ for today. 자, 세 분 나오셨는데 모든 아티스트분들이 이제 파트 1에 나오시면 약간 팩트체크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회사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하지만 프로필이 누구나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오타도 좀 있고 좀 잘못된 정보들도 좀 있어서 좀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네. 99년 8월 7일에 정규 1집 데뷔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0: Okay, so the debut is correct on their profile at the moment. They did debut in 99 on the August 7th. Over the years, did you find yourself looking forward to that day or just that day kind of popping up in the back of your mind? 아무래도 이제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쵸. 정신없는 날이기도 하지만 매년 이제 그 날이 다가오면 약간 그 다가올 때쯤 되면 좀 약간 기대감이라든지 8월 7일이 곧이다. 좀 있으면 8월 7일이네. 약간 이런 게 있을까요?
5: 당연하죠. 저희도 이제 8월 7일이면은 아마 이게 저희가 몇 년 27년 차인데도 그날만 되면은 이제 뭔가 생일이 다가오는 느낌. 네, 이런 게
4: 막 무릎이 있으신다던가. 네.
2: 거의 출산인데.
0: Okay, so I was asking them if it is brought up, and yeah, they do feel that. They feel that it's very memorable. It's kind of like a birthday. You get excited about it. And Yeonseok was kind of joking that like your knees hurt a little bit more each and every year. It's already been 27 years since they've debuted. 사실 데뷔 무대라는 거는 모든 아티스트분들한테는 좀 다르게 다가오던데요. 어떤 분들은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서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슬로모션 마냥 이렇게 다 기억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세 분은 좀 어때요? 데뷔 날이 좀 기억이 나나요?
2: 저희는 그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들이 몇 장면들이 있어요.
4: 뭐, 정확하게 있지.
2: 네, 뭐 상 이 자리는 없지만 상혁군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를 집어 던졌다든가.
5: 춤을 추다가 마이크를 놓친 거죠.
4: 오른쪽 왼쪽 네. 이렇게 포인트가 네. 나와 있는데 네. 마이크를 쥐고 있는 손에서 이제 네. 마이크를 놔버렸죠.
5: 네.
4: 이제 그건 이제 잊을 수가 없는 장면이. 네.
0: 그게 본방에 나갔나요?
4: 아니요 아니요.
0: 리허설 때 나갔나요?
2: 본방 아니었나?
5: 본방이에요.
0: 본방 나갔어요? 본방. 오.
2: 그래서 난리가 났고 그리고
4: 저희가 데뷔 전에 그리고 무대가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핑클 선배님들 콘서트였어요.
0: 오케이.
5: 아 맞아.
4: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게스트로 이제 그 데뷔하기 전에 이제 웜업식으로 올라갔었는데 리허설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그때 그 사장님이 굉장히 무섭기로 소문났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영꾼인데 춤을 이제 너무 엉성하게 추니까 그 무대에 사장님이 갑자기 뛰쳐 올라오셔가지고 네. 막 이제 뭐라고 하셨었던
5: 거예요. 네.
0: 네. 어 진짜?
4: 그때 기억 굉장히 생생하죠.
5: 그때 제키 형님들 콘서트에도 저희 갔었죠.
2: 네 맞아요. 저희 갔었고
5: 그때도 혼났어. 그때는 제가 혼났어요 사실. 눈 자꾸 깜빡깜빡 많이 하는
4: 고개 이렇게
5: 계속 밑에, 그러니까 무대 밑에서 제 앞에 오셔가지고 눈 계속 깜빡깜빡 하지 말라고. 근데 앞에서 하시니까 이제 더 얼잖아요.
0: 그렇죠. 그 독이
5: 더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Okay, so I asked them if they remember anything about their debut, and there's a few things that happened. 상혁 is the star of their debut, it seems. So on their debut stage, during the live show, there was some point choreography that he needed to do, and in his being, you know, kind of nervous and whatnot, the nerves got a little bit of ahead of him, and he lost track of his mic, and so his mic went flying. So he ended up throwing his mic mid-performance, which threw everybody off. Also, they were able to do guest performances at Pinker and Jexkiss's concert, and for Pinko's concert, apparently, 상혁 wasn't doing the choreography right, and so their CEO at the time, who was really well-known to be very scary, jumped up on stage mid-performance during rehearsals, was just like, do better. And then during Jexkiss concert, it seems that Hoseok says that he got in trouble because he was blinking a lot, and his CEO did not like the fact that he was blinking a lot. So he would stood right at the foot of the stage and kept doing all this, and he got really, really, really nervous because of all of that as well. Out of all of the shows that you've done, because the years have changed over the years, is there a really big memorable one that you guys did? 사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방송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서 어디 많이 나갔단 말이죠. 그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쯤에 방송국들이 어디 그렇게 갔었어요.
5: 아, 그러니까 야외 촬영이
0: 야외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개 방송. 공개 방송처럼 이렇게 뭐 스키장이 많았죠. 됐던 아니면 맞아요. 뭐 무슨 물놀이장이던 맞아요. 바다가 맞아요. 됐던 이렇게 좀 거기서 무대를 했었었는데 네. 27년 동안 기억나는 무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진짜 이 무대만큼은 와 너무 어려워서였거나 더웠거나
4: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억에 남는 방송은 저희가 이제 2집 활동 때였어요.
0: 2집
4: 환영문이라는 곡을 컴백을 해가지고
0: 오케이.
4: 근데 1집 때도 저희가 1등을 못했었어요.
0: 네.
4: 근데 이제 팬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늘어나서 이제 1위는 안 했지만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팬텀이 이제 생기고 막 이래서 2집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이제 조금 더 이번에 시작해서 좀 1등을 하자라는 포부로 이제 이 집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걸 뭔가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매니저분들이랑 이제 상의하에 저희가 이제 방송 이제 그 음악 프로 나와가지고 그 연못으로 뛰어든 적이 있어요. 마지막 떼창 그 랩할 때.
5: 맞아요, 맞아요.
4: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이제 들어가서 뭐 이제 거기서 랩하고 막 이제 파격적이게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5: 후폭풍이
4: 후폭풍도 후폭풍이지만 이제 그 쿨 성수형이. 이제 저희를 이제 화장실에서 봤는데 이제 보시면서 이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요즘 니네 많이 힘드니?
5: 맞아요, 맞아요.
4: 저희는 옷 갈아입으면서 네?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한 것 뿐인데 이제 네, 선배님들한테 그런 눈으로 비쳤을 수도 있겠.

0: 했던 또 상황이 있었고
1: 맞아. 예고된 게 아니었다 보니까
2: 그쵸.
1: 놀라셨고
2: 저 그 본방 기억납니다. 팬으로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열정 많이 느껴지기도 맞아. 하고
0: 그때 또 누가 마이크 물에 빠뜨렸는데
1: 맞아요. 그때 저희 그 마이크가 예전에 방 비싸잖아요 이제 방송사에서. 근데 그 마이크가 또 물에 젖고 이러면 큰일이라서
3: 아마 상역일 거예요.
0: 물어보나 마나.
2: 아니 꼭 이렇게 멤버분들이 다 오지 못할 경우에는 꼭 소환이 될 멤버가
1: 근데 아마 민혁 씨는 그때 안 내려갔죠 기타 때문에.
3: 아 그렇죠 기타 때문에 못 내려갔는데 빠졌나?
1: 그 나왔었나?
3: 빠졌나?
2: 아니요 이 제 기억으로는 약간 위에 올라가 있어서 카메라 감독님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잡아서 뒤에서 이렇게 제일 크게 서 있고 밑에서 이제 다른 멤버분들이
1: 맞아요.
2: 이렇게
1: 댄스
2: 추면서 앞에서 했었던 맞아요. 기억이 나요. 맞아요. Okay, so yeah, during their second album, there was a comeback stage that they remember. So they had built their fandom, even though their first album didn't hit the number one spot in the charts. They had already seen a really big influx in their fandom, and there was a lot of popularity growing. And so they really wanted to kind of show who they were for their comeback stages. So one of the stages that they did it outdoors. And there was this like water fixture, and the stage was under like above it, and they told their managers that they were going to jump in, but they didn't tell anybody else. And so they jumped in the water to do the performance, and cool member Song Soo came found them in the bathroom once they were changing clothes. Is like, y'all good? You know, you good? You know, like you don't have to go that far. So it apparently to other seniors, it seemed like they were trying too hard at the time. But I do remember the stage performance, and from the fans' perspective, we really loved it because they seemed to be able to come together. 멤버분들이 되게 오랜만에 뭉친 거고 이제 콘서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 이쯤 만나야 되겠다는 스타트를 한 분이 있을까요?
1: 저희가 이번에 이제 완전체가 모이고 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그래도 한번 그러니까 모이고 싶다라는 마음은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네.
1: 이제 저희가 중간 중간도 이제 지내오면서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또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또 이번 거에서는 또 저희 멤버 종혁이 형이 또 이런 기회를 처음 이제 저희에게 제시를 했고. 또 그 저희들도 이제 각자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타이밍이 또 잘 맞아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2: Okay. 네. So yeah, they're getting this question a lot because this is like this is their first time getting together in 11 years. So everybody's asking the same question and they've always thought about coming together and doing something as a group from the start. But you know, there's life gets in the way. There's different things that they can't get a chance to do. And so it seems that Tuyo was able to kind of really pull the reins this time and like yeah let's kind of put our heads down and let's do this and so it just right timing has kind of played out. 사실 요즘 보니까 예능도 정말 많이 나가고 계시고 한데 사실 옛날 예능들이 약간 부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튜브 쪽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콘텐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 중에도 네. 상관없고요. 아니면 좀 이거는 부활하면 오 다시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콘텐츠 있으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1: 민혁 씨.
3: 아니요. 저는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다 역사 정치라서 사실 이런 거를 잘 그 예능 콘텐츠가 하나도 안 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2: 오케이.
1: 근데 저희가 이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 저 역시도 알고리즘이 거의 이제 뭐 정치, 경제, 뭐 육아 뭐 이런 쪽이고 아마 그래도 네, 저희 연석이 형이 가장 가깝지 않을까.
0: 야, 내가 제일 형인데 뭘 제일 가까워.
1: 아, 그래도.
0: 그나마, 아니, 저는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이제 제 개인 채널을 지금 하고 있는데.
1: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이제 합의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이제 좋아하는 것들,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하다 보니까 뭐, 리스토어 하는 거 자동차, 그 다음에 뭐, 포켓몬 뜨고.
1: 예전 거 중에서 지금 요즘에 연석이 형이 그 포켓몬. 근데. 그 뭐라 그러죠? 그 긁는 거 있잖아요. 카드. 저는 그런 쪽을 완전 모르는데 연성이 그거를 이제 수집하는
0: 네, 어떻게 좀 떠보려고
1: 그걸 하고 있습니다.
0: 알고리즘에 좀 떠보려고
2: 그거,
0: 하는데
2: 그 프리미엄 카드
0: 그쵸.
2: 뽑는 거 꼼수 있어요.
0: 맞아요. 꼼수.
2: 그 체크하는 그게 있대요.
0: 끝나고
2: 잘 알려드릴게요.
1: 아 진짜요? 조용 막
0: 좋은 소스.
1: 이만큼 식사요.
2: 그러니까 요즘 그 언박싱 하면서 이렇게 쓱쓱쓱쓱쓱 하시는 맞아요, 유튜브 맞아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블라인드로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쓱쓱쓱쓱 프리미엄 카드를 아니 프리미엄 카드를 이제 같이 언박싱을 하는 건데 그 프리미엄 카드를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좀
0: 서칭하는
2: 좀 할 수 있는 그게 생겼는데 그걸 난 왜 봤지? 알려드릴게요. Okay, so it seems that because of their age, Minhyuk and Hoseok are just like, my YouTube algorithm is on politics, history, or anything that has to do with kids. And it seems that Yeonseok actually just started his own YouTube channel. He's really interested in cars and stuff like that. So if you are a person who's interested in that kind of stuff, in restoring cars and stuff like that, you might want to go check out his channel. He's also into Pokemon as well. And I recently saw a video of how to get or like... figure out if there's premium cards in those decks. So I told him I'd tell him that in a little bit. We are going to see how well you guys are still compatible with your chemistry. 우리 멤버분들은 yeah. 얼마나 합이 잘 맞는지 약간 케미 테스트도 이제 밸런스 게임 질문을 몇 개 여쭤볼 건데요.
1: 네네.
2: 동시에 대답해 주시면 돼요.
1: 네네.
2: 평생 낮 공연만 하기, 평생 밤 공연만 하기. 3, 2, 1.
1: 밤.
2: So they don't there's already not a match from the start. Okay, next one. 이상형 만나기 나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3 2 1.
3: 이상형 만나기.
1: 오, 이거 다 똑같았다.
2: Okay, so meet your ideal type. Okay, okay. 무인도 예능 출연하기 정글 예능 출연하기. 이거 달라요. 달라요. 자, 3 2 1.
0: 무인도.
2: 오. Oh, so when it comes to work and love, it looks like they're in the same boat. Okay, okay. 공연장에서 에어컨 고장 나기, 난방 고장 나기. 3, 2, 1.
3: 난방.
2: Oh, they don't match with this one either.
1: 더운 건 절대 못 참아요.
2: Okay.
1: 아, 연석이 형 역시 추운 거 못 참는구나.
0: Okay. 나이가 나오나요?
2: So, 연석 yeah. hates the cold. So, yeah, it definitely is. They're teasing him about his his age. Okay. 우리 노래가 10년 뒤에까지 남기 versus 지금 세계 1위 하기. 3, 2, 1.
1: 세계 1위 하기.
3: 지금.
2: 네. 지금. 자, 세계 1위를 하게 된다면 네. 뭐 하고 싶어요?
1: 근데 너무 한 방만 노렸나?
2: 아니요.
0: 저희 나이 때는 이제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1: 지금이 제일 중요한
0: 지금이 제일 중요한 나이라서
3: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0: 그러니까요.
2: 그죠. 그러면 지금 1등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뭐 그래미가 됐던 어디가 네. 됐던 이제 많은 공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세계 1등을 했다 쳐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0: 월드 투어죠.
2: 월드 투어.
0: 지금 뭐 오. BTS 분들이 지금 이게 투어 다니듯이 앨범 하나 내면 1년 내내 그냥 투어 다니는 거예요.
1: 1년이 거잖아요. 뭐야? 한 3년은 할 것 같은데.
2: 지금 콘서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1년 할 수 있겠어요?
0: 지금 우리나라 전국 투어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서울만이라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오케이. 그래요?
2: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0: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 네. 오늘 우리 홍보 많이 하면 되겠네요. 네. Okay, so they said that they would like to go on a world tour if they made number one in the world today, and I was like, you guys are getting ready for your Seoul concert, and I was like, can you guys handle a world tour for a whole year? They're like. Hold on, let's think about let's try to double back and think about that for just a minute. They really want to just get through this concert first, and there's a few tickets left, so you guys need to go get those if you are domestic fans as well.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and messages for the members,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but we a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and come back. Yeah. So we have their track of Reborn as our interview continues, and we have more of our Tiny Says coming up next.

0: Arirang Radio.
1: All right, today for our tiniest stage, it is a blast from the past because we have three of the Clickbait members in the studio with us, and we're getting to know them a little bit better. As you guys have been making the rounds, doing promotions and tapings and whatnot, have there been artists that have been catching your eye? 사실 이제 예능이라든지 이제 녹화들을 이제 많이 뜨고 계셨을 텐데. Mm-hmm. 최근에 뭐 그것 덕분인지 이렇게 뭐 인터넷을 서칭을 하거나 하면서 최근 아티스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아티스트 분들이 있었을까요? 꼭 올해 데뷔한 아티스트 아니더라도.
2: 저는 사실 되게 놀랐던 게요. 저희 다음 날인가 슬로울리라는 가수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1: 오.
2: 그분이 사실 저도 처음 알았죠. 최근에 알았는데 한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노래들이나 음악들을 많이 서치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많이 뜨는데 발매 전에 그분이 이제 그분의 노래를 작곡한 노래가 되게 짧게 막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듣다가 근데 그거를 슬로리 그분 말고 어떤 다른 남자분이 계속 그걸 이제 립싱크하는 걸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다가 어떻게 궁금하다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그분의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이제 발매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애매해라는 노래. 네, 그래서 이번에 한데 오늘 또 출연한다 그래서 이번 출연진을 보니까 그분이 나오시더라고요.
1: Okay, so Slowly is an artist that he's been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se days. A lot of these random artists are popping up in his algorithm, and so he was able to check them out. And it looks like that the artist is also joining later on the show, not my show, but later in the show here on Arirang. So he found that was pretty cool. 다른 멤버분들 혹시 있을까요?
3: 저 릴스에 요즘에 그 많이 뜨는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 80s?
1: 80s.
3: 그 춤 따라 하시더라고요.
1: 이거요?
3: 다들. 예.
1: 이거. 그래도 알고리즘이 꽤 최신인데요?
3: 그래요? 네. 제일 최신 곡이었어요. 제가
1: 정말 최신이에요.
4: 리스를 많이 만들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알고리즘이 그게 네. 뜨네요. 역사가 오케이. 안 뜨고 다행이에요.
1: 그러니까 확실히

0: 플랫폼이 다르다 보니까
1: 맞아요.
0: 그래도 거기는 좀 좀 최신 게 나오네요. 오케이.
2: 아, 좀 안 좋았나요?
0: 아니요. 다른 알고리즘. 그래도 HG는 지금 정말
1: 핫한
0: 네. 정말 그쵸, 컴백한 요즘에. 지 며칠 안 된.
3: 다들 저 코르티스 아세요?
0: 아, 이런 식으로. 네. 오케이. 아.
3: 저 레드 요즘에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4: 혹시 러블리즈 아세요?
0: 오케이. I love the banter that's going on today because Hoseok said slowly first and then Minhyuk brings up 80s is bad. He's like, okay, Hoseok's like, no. Do you guys record this? it keeps going back and forth as well. 연석 씨 혹시 눈에 띄는 아티스트나
1: 아 저는 그냥 기억에 남는 게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요즘에 좀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며칠 전에 다른 라디오에서 그 줄임말 같은 거 이제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네, 특히 앞에 계신 분이 몰라가지고 굉장히 좀 웃음을 자아냈던 투바투? 투바이 투마로 그
0: 투바이 투바투
1: 그 정도.
0: 오케이. So TXT was brought up recently because they were on a radio show recently, and apparently there was some mishaps with not understanding abbreviated text, and so especially Hoseok had a lot of trouble with that. So yeah, Tubatu was one of the memorable ones for that as well.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you guys getting ready for the concert, since the concert is just around the corner. 콘서트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콘서트 언제죠?
4: 네, 8월 8일, 8월 9일 블루스퀘어에서 합니다.
0: Okay. 네. I love how everybody was like.
3: 저희가 항상 이제 멤버 수가 있다 보니까 누군가 얘기할 때 기다리는 거죠.
0: Yeah, so I love how everybody like took a half a second to like see who was gonna say what for a split second. But it's on the 8th and the 9th at Blue Square, and there's still tickets left. So if you guys are gonna plan on going, you might want to get your tickets.
5: 사실 요즘은 공연을 하다 보면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뭐 드레스 코드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어떤 걸 하고 이제 왔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가는 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가면 될까요? 소리 질러 준비를 하면 될까요? 따라 떼창을 할 준비를 하면 될까요?
3: 이번에 저희가 스탠딩이 있습니다. 2층에 스탠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사실 적은
1: 다 이런 아니고. 반응이에요.
3: 그래서 네.
1: 저희가 나이대가 나이대인지라 이제 팬분들도 이제 나이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이게 말이 되냐. 처음에 조금 거센 이제 항의들이 그쵸. 들어왔다가
3: 걱정도 많고.
1: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어차피 서서 하니까. 예.
0: 같이 합시다.
3: 같이 제가 이제 지금 어쨌든 뭐 대부분 이제 한 30, 30대에서 뭐 40대 이렇게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불태워보자.
1: 아니 근데 그 자꾸 마지막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 공연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공연은 또 딱히 아니에요.
3: 그러네. 네,
1: 저희가 뭐 발라드 가수는 아니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1: 지금부터 저희가
3: 다시 한번 불태워보자.
1: 네, 계속 지금부터 한 10년은
3: 이제부터 불태워보자. 네,
1: 운동 어차피 이제 이 나이 때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0: 그렇죠. 아니, 당연하죠. 네,
1: 지금부터 맞아. 이제 연고를 잘 이제 단련시켜서 매년 좀 같이 뛸 수 있게.
3: 맞아요.
1: 왜냐면 싸이언 콘서트도 보면
3: 맞네.
1: 뭐 연령대 많은 연령대 분들이 오시잖아요.
0: 그럼요.
1: 네, 그래서 꼭 이게 마인드 문제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못 뛰어 이게 아니라 좀 어쨌든 즐기러 오시는 거니까
0: 그렇죠.
1: 같이 그래요. 모든 걸 다 분산하자라는 마음으로
0: 그러니까 놀자 네, 분위기로 그렇죠. 생각하면 되는 거죠.
1: 가벼운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무릎 보호라도 하나 하시고
4: 약간 줄여서 이걸 함축하면 젊게 생각하고
1: 그렇죠.
4: 삽시다.
1: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뭐 내일은 못 보더라도 오늘 하루는 적게 살 수 있으니까. 네.
0: Okay, so I've been asking a lot of our artists when they're having concerts or fan meetings or whatnot, what kind of preparation do us fans need to have before we go? Is there going to be a dress code? Do we have to memorize all the songs again? Like, are we going to be screaming our lungs out? Like, what do we need to do? And the members are saying that they are going to be standing with you for the entire time, and as to, they do have some standing seats as well. And I was like, oh, and he was like, yeah, a lot of the fans also had that exact same response when they said that they were having standing seats, but they're going to be standing too, and they just want you guys to have fun. If you need it, you might want to bring some knee braces because we all know that we are not 20s and teens anymore. So just be prepared to have a lot of fun, and they can't really have you sit during their concert either because there's that many dance tracks to enjoy. So we are definitely going to be in for a lot of fun. 혹시 좀 스포일러까지 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3: 그래도
0: 아 그래요? 좀 이런 무대만큼은 진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도 되는

0: 무대가 있을까요? 뭐다 하고
1: 저희가
0: 있겠지만.
1: 네, 올해부터 이제 그 밴드를 좀 강조하면서 밴드 사운드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이제 팀이 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편곡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바뀐 노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도 조심해야겠지만 이제 그 헤드뱅잉을 좀 해야 될 마음가짐을 하고 오셔서 같이 좀 헤드뱅잉 하면서 좀 즐길 수 있는 노래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2: 아, 이번에 우리 그거 하면 되겠다. 우리 약간 드레스 코드라기보다는 약간 다 같이 머리 묶고 오지 마세요.
0: 아,
2: 네, 헤드뱅잉 해야 돼.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은 정보네요. 오케이, so do not take your hair ties, ladies and gentlemen. Anybody who has longer hair, no hair ties, no headbands, no anything on your head, because they are really trying to work on the band sound this time around with the concert. And so they've actually done a lot of rearrangements so that the band sound can be added to the tracks themselves. So this is definitely going to be a all standing rock the night away type of a situation. And there's probably going to be a little bit of headbanging there too. So no head accessories, no loopy earrings that can fall off, no pins, no hair ties, no headbands. You might want to be careful with your glasses too. 우리 안경 쓰신 분들은
1: 맞아요.
0: 그것도 조심해야 될
1: 네.
0: 것 같고,
1: 맞다.
0: 핀,
1: 맞아요.
0: 머리띠, 끈, 귀걸이도 너무 큰거 하지 마요. 헤드뱅잉 하다가 이렇게 걸릴 수
1: 맞아요.
0: 있으니까.
1: 그렇죠.
0: Just get ready to have a lot of fun and jump around and as well. There's a lot of different platforms to communicate with the fans these days, and I want to know if you guys have been adapting any of that as well. 요즘은 이팬 문화가 좀 많이 바뀌면서 소통하는 어플이라든지 서비스들이
2: 그죠.
0: 엄청 많이 생기고
2: 맞아요.
0: 있는데 하고 있을까요, 지금?
3: 네?
0: 클릭비 팀 전체에서 지금 하고 있을까요?
2: 전체
0: 뭐 버블을
2: 많이
0: 만들었다든지
2: 하고
0: 아니면 뭐
2: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정도 전에 새롭게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0: Okay. So he has his own personal one. 팀 있어요?
2: 팀 거요?
0: 어, 팀 거.
2: 팀 거는 아, 뭐 말씀하시지 알겠다. 막 같이 소통하고 이러는
0: 네,
2: 거.
0: 맞아요.
1: 아, 지금 소통이
0: 어플.
1: 안 되는데 지금.
2: 그래, 소통이 안 되는군요.
3: 사실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 가지고.
0: 구독 어플,
1: 네,
0: 구독 어플.
1: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희가 준비는 하고는 있지만
0: 아.
1: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팬들도 이제 MZ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2: 사실
1: 힘들어 하세요.
2: 저희가 지금
1: 그래서
2: 배워가고 있어요.
1: 같이 배워가는
0: 아니요. 아니요. 잠시 같은 팬으로서 지금 사실 뮤지컬 팬덤도 이제 제 나이 또래가 평균이고
2: 네.
0: 제 나이 또래 팬들이 더 많습니다.
1: 같이 가는
0: 그래서
1: 거니까.
0: 같이
1: 네.
0: 구독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서비스 준비를 중이라면 이제
2: 네.
0: 곧 우리가 가입을 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을까요?
3: 아니, 좀 전에 저희가 1층에서 팬분들 몇 분이랑 얘기하고 왔는데
0: 네.
3: 저기 뭐죠?
0: 틱톡?
3: 틱톡도 되게 최신식 어플이거든요, 저희한테. 다른 어플은
2: 신세계였어요. 틱톡이란 것이 너무 신세계였고,
3: 틱톡 라방도 지금 이제 막 들어온 멤버들도 많고,
1: 저희가 아직 체계적으로 저희 클릭비를 이제 아우러줄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 네,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나가도록
0: 오케이, 오케이,
1: 하겠습니다.
0: 오케이. So yeah, they just heard about TikTok in doing lives on TikTok. So to have like you know like Bumble and some of the other fan apps is something they're working towards, but right now they don't like actually have a PR team, so they're trying to figure out all these things on their own. So fans, you know, like DM them with ideas because I feel that this is going to be a lot of fun to kind of send them into, you know, the stuff that we do now. And I was like, stop saying that your fans are older because I'm a part of the older fandom and we still know.
1: 투도 얼마 전에 알았기 때문에
2: 그런 줄 알았어.
3: 투바투가 아이돌 밴드 이름이라고 하니까 투마로우 바이 투바로우라고 생각 못 하고 그냥 투바투구나.
2: 저 갑자기 파스타
0: 네, 그럴
2: 생각나고.
0: 투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의 팀이 TXT로 부르거나 투바투로 부르거나 이렇게 좀 여러 개를 더 줄임말이 많다 보니까
2: 줄임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너무
0: 많아서
2: 싫어. 줄임말
0: 맞아요.
2: 진짜 싫어.
0: Okay, so yeah. The TXT reference did come back out again because they like to age themselves a little bit too. Is there some more album or recording releases that you guys might be wanting to do as well? 이제 오랜만에 뭉쳤고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앨범을 내고 이렇게 좀 활동을 할 생각까지
1: 그것도 지금 준비 중이에요.
0: 오케이.
1: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왜냐면은 저희는 일단 콘서트만을 위해서 이번에
0: 모였다는
1: 뭉쳤는데
0: 거는.
1: 이제 하다 보니까 일이 이제 점점 점점 커지는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주워 담고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 나중을 생각하는 것보다.

0: You want to message me?
1: Go
2: ARIRANG.
3: arirangradio.com.
4: It is Tiniest DJ, and today is a very special Tiniest Stage because we have three of the Click Crew members in the studio, and our listeners did send in quite a lot of messages. And so we asked them earlier if you would like to do, for the rest of your life, day shows or night shows, and the members did not get a chance to come to a conclusion. So this is a perfect question to ask. 우리 청취자 질문 타임인데요. 청취자분 중에 우리 아까 시간 공연하는 시간이 안 맞았잖아요. 그 멤버분들이 이제 낮, 네. 밤 이걸 안 맞췄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이어지는 질문이기는 한데 혹시 멤버분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가 있을까요? Do you have a favorite time of the day?
5: 그쵸. 아무래도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딱 자기만의 시간.
4: 그게 대충 몇 시예요?
5: 저는 좀 일찍 자요. 요즘에는 한 12시 전에 자기 때문에.
4: 오케이.

0: 한
1: 11시.
0: 9시에서 11시 정도?
1: Okay, so from about 9 to 11 p.m.
0: 네, 그때
1: before he goes to
0: 이제
1: bed.
0: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뭐 그날 하루 종일 뭐 유튜브 찍었으면 그거 좀 보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도 좀 보고 하다가 이제 정리하는 하루를.
1: Okay, so he kind of unwinds for that time frame. So for him, that's kind of his favorite time frame. 다른 멤버분들 있을까요?
2: 저는 뮤지션으로 있을 때는 항상 새벽이 좋았거든요.
1: Okay.
2: 새벽까지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좋은데 아직도 좋은데 요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못깨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대한 늦게 자려고 노력해서 새벽 3시 이전까지의 딱 시간들, 1시부터 3시, 요
1: Okay.
2: 시간이 제일 약간 소중하다.
1: Okay, so from 1 a.m. to 3 a.m. So as a musician, he's always loved that pre-dawn time frame. But now that he has to, he has responsibilities. He has to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He can't really do anything in that time frame. So if he can stay up until that late, he does cherish that time frame as much as possible. 또.
3: 저도 민혁 씨랑 거의 비슷하게 항상 새벽 시간 뭐 이때가 되게 익숙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있고 또 이따 보면 아빠다 보니까 좀 일찍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일찍 일어나니까 이게 확실히 근데 예전보다 오히려 또 몸이 좀더좀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뭐그 무거운 감도 좀 덜하고 해서 요즘은 그 아침 시간이 좀 좋아요.
1: Okay.
3: 네네.
1: 아침이 요즘은 평균 6시, 7시, 8시?
3: 저희 보통 7시에서 7시 반.
1: 7시? Okay. So he is also like Min Young as well. He really liked the wee hours of the morning, but he's a papa and he has kids and he has responsibilities. So he has to wake up early. And he does feel that his body's getting a little bit more healthier because of it. And so I was like, what time frame would that be that you would call your favorite time frame? He's about 7 a.m., 7:30 a.m. would be that as well. Is there something you would like to say to yourself if you could go back to the day you debuted? 데뷔했던 날로 다시 돌아가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
2: 저는 그 아빠 말 듣지 말아라를 좀 얘기해주고
0: 아빠 말 듣지 말아라.
1: Don't listen to what your dad says.
2: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그 극성적인 아버지셨어가지고 항상 저기 좀제 활동에 대한 전반적으로 관습과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좀 어린 나이 때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요.
1: Okay, so yeah, he said that his dad was definitely one of those fathers who had a lot of to say about what he was doing, and he found himself listening to a lot of it. So he wants to tell his younger self, "Don't listen to your dad. Don't let him control anything that you were doing in that era." 또
3: 저는 좀 예전에 저한테 생각한 게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네, 좀 행동해라라고
1: Okay, so
3: 얘기하고
1: don't
3: 싶네요.
1: hesitate, just do anything.
0: 저 같은 경우는 뭐 건강할 때 건강 지켜라.
1: Keep on top of your health when you're healthy would be something that he would like to tell himself
0: 술
1: as
0: 적당히 먹고 일찍 자고.
1: 나이 공격이 나왔습니다. 청취자 질문 중에 40대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2: 40대의 나에 대해서요?
1: 40대
3: 40대 나이에 대해서.
1: 이 나이 40대라는 숫자.
0: 영어로 좀 해주세요, 민혁 씨한테.
2: Yeah, 40. Thank you. 근데 지금이 제일 좋은 것
1: 맞아요.
2: 같아요.
1: Okay,
2: 좀,
1: he's loving his 40s.
2: 안정감도 있고, 네,
1: He's
2: 좀 세상도
1: stable.
2: 알고,
1: He 네, knows
2: 좀,
1: the world.
2: 네.
3: 이제 또 40대. 예전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네, 그렇게 그래도 아직도 청년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1: Okay, yeah, he it still feels different, but he still feels like he's in his prime years.
3: 그렇지만 확실히 20대가 더 좋긴 합니다.
1: Oh, yeah, he does miss his 20s, though. 연석 씨는 혹시?
0: 저는 뭐 이런 비슷한 질문들 받으면 뭐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뭐 언제냐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받으면 굳이 돌아가고 싶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정말 아까 민혁 씨가 얘기한 대로 너무 많은 걸 지금 알고 있고 뭐다 겪어봤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좀 건강해라. 네. 건강하기만 하길 바랬습니다.
1: Okay, so yeah, he doesn't regret his past, and he gets a lot of questions like, "Oh, do you want to go back to a certain time frame in your life?" And he's like, "Not really. He loves everything that he's done up until now, but." Health is something. Trying to stay on top of his health is definitely something that he would love to do. If you had to listen to only one song for a month, would it be your track or would it be another artist's song? 딱한달 동안 24시간 계속 클릭비 노래 아니면 다른 아티스트 노래를 들어야 한다면 어떤 노래를 들으시겠어요?
0: 저는 그 5월달에 새 싱글이 나와가지고요. 네, 제 메인스트림이라고 네, 그 노래를 좀 계속 좀 꾸준하게
3: 듣는 걸로.
0: 네, 듣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1: Okay, so mainstream 네. his track that came out in May. Okay.
0: Second round.
1: 또.
2: 저는 약간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김태형 씨가 클릭의 김태형 씨가 또 싱글이 나왔어요. 첫 솔로가 나왔는데 아직 여름이다라는 노래를 틀고 저는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so he's gonna show support to Taeyong, another one of the members, because he just dropped a single, his first solo, and he would like to listen to that on repeat.
3: 저는 사실 요즘에 공연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예전 곡들을 다시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곡이 1집부터 막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새로운 노래 같은 느낌도 굉장히 많고 해서 그러니까 1집부터 마지막 앨범까지 계속 돌려서 클릭비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1: Okay, so he likes to, he was going to listen to ClickBee's track because he's re-finding how awesome the songs were. So he probably was just going to have all of the their tracks on repeat as well.
4: 어떡하죠? 한 시간이 벌써 시간 진짜 빨리 갔죠. 오늘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렇게 처음 라디오 이삭 씨 라디오 나왔는데 너무 진짜 옆에서 보면서 경이로웠어요.
2: 맞아요.
0: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막 통하고
3: 진짜 최고죠.
0: 와,
3: 최고.
0: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20주년 축하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네.
0: 그리고 아리랑도 올해 30주년이라는데 네. 좋은 일 있을 때 저희 좀 불러주시고요.
1: 네. Okay.
0: 감사합니다.
1: So he says congratulations to me on my 20th this year, and also Arirang is celebrating their 30th. So he says congratulations to that. He's like, if you guys have any big coming out, you can.
0: Yes.
1: We would love to come. And he was also saying that it was a lot of fun seeing me translate today as well.
2: 네. 저는 이렇게 나와서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많은 글로벌한 분들이 보시잖아요. 저희 클릭비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좀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그날까지 좀 많은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Okay, so he would love to go overseas with the members as well. So he hopes that all of our overseas fans would show some support to ClickBee too.
3: 네, 이 세계적인 방송 아리랑 TV, 아리랑 TV 라디오 또 K-POP인의 또 초대돼서. 근데 저는 정말 인연이 깊어요.
1: 네, 맞아요.
3: 근데 예전부터 참 인연이 깊은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정말 민혁 씨 얘기대로 또 해외 활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아리랑과 앞으로 또 깊은 인연을
0: 콘서트 날짜 한번 다시 얘기 좀 해주세요.
3: 네, 8월 8일, 9일, 네 토요일, 일요일, 네 6시, 4시. 이렇게 됩니다.
1: Okay, so he had a lot of fun. They're actually preparing to go overseas too, so get ready for that. And I hope that they would like to come back here as well. And we would love to have them. Don't forget the concert is happening on the 8th and the 9th of October at Blue Square. Don't forget to, or August that is. So don't forget to check that out. And we will definitely be seeing them next time. To be continued is going to be the track that we say goodbye with, and we will see you then. 다음에 봐요!